0: 파도직을 옹호하였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제 책에 이어진 후속편이다라고 후속편이다. 힌트를 드리면서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네네.
1: 보기
0: 1번은 고린도 후서.
1: 보기 2번은
0: 고릴라 후서.
1: 아, 너무 뭐 여러분들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하시라고 목사님께서 보기를 즐겁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은 보기 1번
0: 고린도 후서,
1: 보기 2번
0: 고릴라 후서
1: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 출석 체크 여러분들의 안부 인사 함께 하시죠. 오늘 비가 또 촉촉히 내리는 수요일 아침이라 찬양 듣기 참 좋은 날이에요.
0: 은은하게 또 네. 감성적으로 찬양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옹기장이의 그 이름의 승리 오늘 첫 곡 준비했고요. 잠시 후부터는 저희가 라이브로 옹기장이 총 8분과 함께 라이브 찬양 이어서 들려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성경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0: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현우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목사님 오늘의 성경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0: 와, 네. 아, 0191님 오늘 고린도 후서 출첵해요 하고 오셨고요. 9908님 고린도 후서 목사님 잘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말씀 위에 단단해지는 수요일 되시라고 2042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플 창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1419님 비 내리는 수요일 이 아침 고린도 후서 아주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오셨어요. 대전에서 듣고 계십니다.
2: 손현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고린도후서 출석합니다. 벌써 47일 차입니다. 비가 그쳤네요. 고대하던 시간에 목사님 강의도 듣고 찬양팀 생방도 듣고 은혜가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옹기장의 라이브 워십 잠시 후에 샬롬 초대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총 8분이나 오늘 스튜디오 찾아와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요 우리 옹기장의 팀 환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옹기장의 사행시 미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행시.
0: 무려 사행시. 아. 그동안 뭐 삼행시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아마 우리 방송가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또 문장력이 뛰어나시니까 오늘 옹기장의 팀 환영하는 의미로 옹기장이 사행시 도전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또 옹기장이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선물도 오늘 푸짐하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옹기장이 사행시로 우리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 내년에 40주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사행시로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2: 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으며 고린도 교회 및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경제와 문화, 지식적으로는 수준이 높았지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혼란이 가득한 도시였지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분열과 파벌이 형성되었고 음행의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지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배려받지 못하였고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부활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사도권을 의심하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화목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여 보내었습니다. 총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흐름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참된 사도의 모습,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목회에 대한 마음과 사도권, 그리고 화목의 복음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약의 귀중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0: 그렇군요. 오늘 고린도 후서 그 중에서도 몇 장을 함께 큐티해 볼까요?
2: 네,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0: 네, 긴 본문 중에서 하필이면 또 고린도 후서 2장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2: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도 많았고 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그 중에서도 12절로 17절이니까요. 잠시 후에 성경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옹기장의 찬양팀 오늘 샬롬 초대석으로 잠시 후에 모시겠다 예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옹기장이 사행시로 오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옹기장의 찬양팀 저 이곳

0: 좋아요. 여러분들이 옹기장이 하면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곡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이 곡 옹기장의 차인트 이 곡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그런 환영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주시고요. 오늘 사행시 또 장원하신 분에게는 제가 푸짐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니트 가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예요.
1: 그래요?
0: 잠시 후에 오늘 총 세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미니백입니다. 이거 니트 미니백인데 아마 여러분 딱 보시면 아, 이 브랜드 하실 만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옹기장의 사행시 총 세 분 멋진 니트 가방 핸드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이 사행시 응원해 주시면서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0: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손현우 목사님입니다.
1: 오늘은 향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향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란 말인데 좋은 냄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되고 그 좋은 향기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는 믿음의 향기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중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이라면 더욱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과 같은 모습을 통해 주님을 닮은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과 다른 향기가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온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의 향기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향기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향기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연합할 때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내게 묻어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매 순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를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좋은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좋은 성품을 드러내고 닮아갈 때 우리에게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며 어두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부산 극동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오늘도 샬롬. 오늘 아침은요, 특별한 게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손 목사님,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저희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신 적은 처음이에요, 그죠?
1: 저도 늘 혼자 있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니까 네. 좋습니다.
0: 오늘 샬롬 초대석 온 기장이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옹기장의 단원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와.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소리가 대단한데요?
0: 에너지가 다르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분씩 우리 단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4: 네. 아,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옹기장이 정태성 단장이라고 합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5: 네, 저는 6기. 테너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고향입니다.
6: 반갑습니다. 네, 13기 테너 부산 씨앗 호떡을 좋아하는 김나무 테너

0: 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부산 옆 울산 출신 문 기장의 19기 알토 김희진입니다.
2: 네, 저는 극동 방송을 사랑하는 12기 알토 문지수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옹계장의 19기 소프라노 박찬미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1기 소프라노 홍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5: 네, 28기 베이스 유성수입니다.
0: 네. 우리 유성수 씨까지 오늘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단장님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쭉 소개하시면서 기수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옹기장이가 기수생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청자들이 딱 듣는 순간 궁금하실 것 같아요.
6: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교회 찬양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극동 방송 창작 복음성가 교회 대회를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부 단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수제가 시작됐죠.
0: 아, 그렇군요.
6: 그래서 올해 30기까지 이제 있습니다. 와,
0: 그러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 영원히 찬양 들으세. 이 곡이 아마도 1989년에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수상곡 아닙니까?
6: 네, 제가 알기로는 88년.
0: 88년.
6: 예, 8회 대회.
0: 그렇군요. 네네. 영원히 찬양드리세라는 곡으로 우리 옹기장이 팀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이 인기상 그리고 은상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대상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도 우리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인기상 옹기장이는 지금도 여전히 39년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제가 듣기로 인기상 PD상 이렇게
0: PD상.
6: 예. PD들이 뽑은
0: 제 8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수상곡 영원히 찬양드리세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옹기장이를 또 부산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7: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의 뭐 마음을 줄게 뭐 그런 찬양도 들었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연예인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 설레입니다. 감사하네요.
0: 아, 연예인이다. 네. 아니, 연예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박진미? 박찬미?
4: 네.
0: 예, 박찬미 자매님께서 한번 그 화답을 한번 해 주시죠.
4: 저도 들어올 때 항상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6: 이게 아마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
0: 서로가 연예인 보듯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유성수 씨가 요즘 부산 극동방송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0: 우리 유성수 씨도 지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5: 맞습니다. 사실 부산에 내려온 지 오늘로서 딱 5주차가 됐거든요. 부산에 이제 막 적응했는데 이제 뭔가 가족분들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는 기분이라 엄청난 큰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성수 씨가 몇 기라고 하셨죠?
5: 28기 베이스입니다.
0: 28기. 여기서 최고참이 단장님?
6: 네, 제가 3기.
0: 아,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아카펠라 찬양 그룹을 이루어서 39회차 내년 4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극동방송 PD들이 최고로 많이 선곡하는 옹기장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로 스며들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예수로 스며들다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어요. 라이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고요. 옹기장의 찬양팀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환영해주시고 또 사행시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찬양 먼저 한 곡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하시죠. 오늘의 첫 곡 라이브입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0: 와. 와, 정말. 야, 목사님, 진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웬 귀호강이에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1: 여러분들은 바로 앞에서 못 들으셨죠?
0: 온기장의 찬양 선교단 오늘 라이브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예수로 스며들다 너무 좋은데요. 예수로 스며들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총무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아, 온기장이 올해로 39주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기장이가 돼서 찬양하게 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온기장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안에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스며들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또 특별히 세상을 사는 지혜로도 많이 알려지신 이율구 작곡가님께서 이 곡을 또 함께 옹기장이와 나눠주셔서 또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0: 야, 라이브로 여러분들 감상하셨습니다. 9509님께서요. 문자 주셨어요. 예수의 능력이 스며드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요. 예수로 스며들다 진짜 좋다고 온기장이 찬양 은혜로 스며들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소개하시는데 센스 만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유성수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 하고 오셨습니다. 온기장이 오늘

0: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서 사행시를 함께 남겨주셨는데 우리 단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 드리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옹.
1: 옹졸하게 움츠려있던 나를
0: 기.
1: 기지에 펴듯 두 발을 들고 찬양하게 하는 찬양.
0: 장.
1: 장인 옹기장이
0: 이.
1: 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참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셨다.
0: 와. 사실 사행시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옹기장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옹기장이 또 나왔다고 2131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희진 단원이 한번 해주세요. 옹.
2: 옹기장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기.
2: 기회가 된다면 옹기장이 노래를.
0: 장.
2: 장이어서 오늘도 찬양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0: 쟁이어서 고급 단어 나왔는데요. 찬양을 잘 재어가지고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0229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나무 단원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하나님을 찬양으로 증거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옹기장이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박정현 우리 육기 우리 단원님 한번 해주세요. 0229님입니다. 옹.
4: 옹고집쟁이 남편이 하나님 만나기를
0: 기.
4: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아들이 될 줄 믿으며
0: 장.
4: 장담하고 장담하는 것은
0: 이.
4: 이제부터 남편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 찬양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옹기장이 팀을 응원하며 우리 0229님은 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기도의 소원도 담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옹기장이의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가 39주년이고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셨어요. 와, 우리 단장님 40주년 콘서트가 엄청 빠르게 매진됐다면서요?
5: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해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판매하다가 이번에 예매 그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예상 못하게 네. 40분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0: 총 몇 석이었어요?
5: 1200석?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미처 얘기도 못해가지고 모든 가족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유성수 씨.
6: 네.
0: 네, 제일 사실은 그 신입급 단원이시죠?
6: 맞습니다.
0: 3년 전에 입단하셨다고 들었는데.
6: 네, 맞습니다.
0: 이번 40주년 공연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6: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경험을 저는 그 콘서트 당일에 했습니다.
0: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6: 일단 20살 20대의 단원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때로는 3기 때로는 뭐 1기 선배님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찬양을 정말 어린아이부터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즐긴다는 아 이런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구나 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네. 최근 옹기장이 선교단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손 목사님
7: 네.
0: 무려 40분 만에 1500석 전석이 매진돼서 우리 옹기장이 단원 가족분들도 못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만큼 오랫동안 옹기장이가 사랑받은 비결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7: 제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그냥 노래만 잘하는 팀이 아니구나. 이 팀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또 감동케 하려고 하는 귀한 또 예배자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예배하는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또 오게 한 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0: 아, 너무 멋집니다. 우리 2012님도 사행시를 지금 첫 곡 감상하자마자 띄워주셨는데요. 자, 우리 홍소프라노님께서 한번 네. 해주세요. 2012님입니다. 옹!
8: 기장이가 떴다.
0: 기.
8: 기도 응답이다.
0: 우와.
8: 장. 장난이 아닌 하모니다.
0: 오. 이.
8: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다.
5: 엄청 센스 있게
0: 해주셨네요. 옹기장이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로 옹기장이 오늘 응원 메시지 사행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옹기장의 음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옹기장의 찬양과 관련된 간증 있으시다면 마음껏 나눠주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옹기장이 정규 앨범 총 단장님 10집?
5: 네, 예, 작년에 10집
0: 그렇죠? 나왔습니다. 10집 내셨는데 제

사심으로 부탁한 곡이 하나 있어요. 다 사심입니다, 솔직히. 누구도 부인 못해. 이 곡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는 곡이기도 하고 극동방송에서 많이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아나운서들이 PD들이 선곡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구도 부인 못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박수하실 분들은 점 이렇게 하나 찍어주세요. 네, 박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점 하나씩 탁탁탁탁 찍어주시면 아 박수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의 찬양선교단의 라이브 찬양 누구도 부인 못해 함께 하시죠.

0: 와,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바빠서 제가 1절만 들었습니다. 아니, 준비된 곡이 더 있어요. 그런데 벌써 46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로 응원과 박수 보내주고 계신데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나 봐요. 1314님께서 점을 몇 개를 보내주셨나요?
1: 144개를 보내주셨나요?
0: 그래요. 0229님 박수 짝짝짝짝 보내주고 계시고 우리 3994님도 주셨습니다. 물개 박수 보내드려요. 하트하트 보내주셨고요. 03117님 우리 단원 전체 한번 해주세요. 옹
2: 옹기장이 영원한 팬
0: 기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부흥을
0: 짱
2: 장성한 옹기장이
0: 이
2: 이름 영원한 옹기장이 수용료의 오삼교 김기덕 집사님
0: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덕 집사님 개인 택시 운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택시
1: 안전운전하세요.
0: 이렇게 열심히 또 응원해 주셔서 성함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9789님은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박찬미님 한번 읽어주세요.
5: 샬롬. 옹기장의 찬양으로 인해 비오는 날 여유로운 아침을 보냅니다. 이리도 오래된 걸 알고 놀랐네요. 근데 왜 옹기장이라고 붙여졌는지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0: 왜 옹기장이라고 부르게 됐나요?
1: 단장님.
4: 옹기장이는 성경에 나오는 저기 이름이고요.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서 토기장으로 바꿨더라고요. 허락도 안 받고. 여기도 역대상 4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며 거기서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옹기장이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옹기장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옹기장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열렬한 팬입니다 하시면서 0680님은요 너무 감동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시면서 옹기장의 이름 이유 방금 알려주셨습니다.

0: 드렸죠. 행복한 시간 누리고 있어요. 착착착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손현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목사님 옹기상이 하면 아카펠라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0: 네.
2: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분들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서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일까 하는 생각들을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여기가 스튜디오가 있는 사무동이고 저희 건물 저쪽 보시면 건물이 하나 더 보이시죠? 네. 네, 저희 주주정실 유리창 너머로 바깥이 잘 보이는데 저기가 아트홀동입니다. 35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어요. 한번 오실 거죠?
3: 네,
4: 불러주세요.
0: 반장님.
5: 지금 가요, 지금.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0: 우리 방송과정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너무 신나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찬양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옹기장의 정말 이 팀의 정수와 진수 아니겠습니까? 아카펠라 찬양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5: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0: 네, 아카펠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손 목사님 어떠셨어요?
1: 앨범보다 나은 것 같아요.
0: 네. 1990년대 레코드 테이프부터 제가 팬이었습니다 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환영해 주셨고요. 그리고 3456님, 옹기장이가 부르는 기운차고 아름답고

0: 네.
1: 오실 거죠?
0: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이제 아주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1: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단장님 대표에서 끝인사 전해주시죠.
0: 네, 아우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와서 또 그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극동방송에 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또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또 우리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유성수 군, 유성수 네. PD님, 또 오미장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기 극동방송에 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 네, PD님이 저희 어저께 치킨 사줬어요.
1: 아, 네. 우리 손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전해주시죠.
3: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고 또 구슬린 날씨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용기장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부산에서 이 저희 방송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옹기장이와 함께 또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끝곡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 함께 라이브로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샬롬 옹기장이 편 오늘 라이브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저는 부산 남구 대현동에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딸아이한테 한 10여 년 전에 넘겨주고 차량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말순 권사님을 만납니다. 학원 경영을 딸에게 맡기고 이제는 차량 선생님으로 극동방송을 더 많이 듣고 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장으로서는 너무 경영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은 극동방송을 늘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운전대에 오르면 극동방송부터 먼저 딱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더 좋아요.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또 극동방송이 들려지니까 로우성도 따라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 신앙이 더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서요.
2: 신말순 권사님의 믿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였습니다.
1: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너무나 독실한 신앙인이시거든요. 믿음의 분이시고 은퇴 권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65년을 넘게 섬기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그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가고요. 일주일도 나가고 그랬는데 부엉이가 있어서 부엉이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한 2년 정도요. 그때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중동부 시절에 보조교사를 또 했네요. 그래서 그때 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만나지 않았나 싶고
2: 신말순 권사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석포교회 최만식 목사님을 향한 마음 들어보시죠.
1: 저희 이제 포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여신 우리 최문식 담임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부임하셔서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그 성우와도 마찬가지 같은 그런 너무나 너무나 멋지신 목소리로요 정말 말씀을 진짜 은혜스럽게 전하든지 제 생에 아마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만큼 지금도 이제 물론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으시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성실과 배려심이 많으시고 진중한 분이셔요. 참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필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복도 오시고요. 목사님의 만남에 복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렸어요.
2: 창원 극동방송을 애청하던 심 권사님은 부산 극동방송 개국 이후 시험 방송 때부터 열렬한 애청자가 되었고

0: 친구가 되었습니다.
1: 이제 저희 부산 극동방송이 채워지면서요. 그 전에는 이제 창원 극동방송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간간히 들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산 극동방송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 방송부터 극동방송 사오고 할 때도 조그마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너무너무 그리고 큐티로 여는 하루에 묵상이 어찌나 진짜 막 묵상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게 이 방송이 안 들리면 기가 허전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 들으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0: 방송을 들으며 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방송과 함께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자연스러운 동역이 이어집니다.
1: 극동방송이 또 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예수동네 놀러오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수십 명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자녀로서요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요 진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하다가 지금 조금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0: 심 권사님, 신말순 전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극동방송은 쉼없이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 사랑하는 은재 아빠, 우리가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흘러 우리의 보물단지 세 딸과 두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네요. 결혼 전 어머니께서 불교이시라 믿는 저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던 어머니께 저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 데리고 오면 헤어지겠다 할 만큼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 지금까지 변함없어 감사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학습까지 받고 믿는 식으로 결혼하고 속포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까지 20여년간 참 착실하게 잘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마음이 참 평안하다며 졸면서도 경찰관이랑 졸면서도 예배 자리에는 나왔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유튜브 예배라도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있길 간곡히 부탁해요.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에 이어 신말순 권사님의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희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정말 주님 영광에 의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 속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 영광에 의해서 다 사용하고 싶고요. 새롭게 너무나도 반주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전도 대상자들이 좀 많은데요. 그분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기도하고 싶어요.
1: 목소리, 오늘은 부산 석포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2년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4: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김경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5: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비문증이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문증이 생리적 노화 과정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질환의 신호이자 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 포도망염과 같은 질환이 있으며 이 질환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망막 박리의 경우 빠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비문증이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비문증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안과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문증과 망막박리와 같은 질환에서 오는 비문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평소에 시야에 보이던 물체보다 갑자기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의 비문증상 패턴 변화가 있다면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는 광시증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 시야의 일부가 가려 보이거나 심한 시력 저하 등이 느껴지는 경우가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과 방문을 추천드리며 눈의 동공을 키우는 산동제를 점안하고 약 3, 40분 뒤에 산동이 되면 안과의사가 안구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검사하는 산동검사를 통해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진단 장비의 발달로 산동을 하지 않고 안저 사진을 통해 검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밀도나 민감도 면에서 직접 산동제를 넣고 하는 산동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망막박리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망막박리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레이저 치료인데, 레이저 치료의 경우 망막 박리 범위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조기에 발견된 경우 시도해 볼수 있는 치료로, 원리는 망막 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레이저로 장벽을 쳐두는 것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질병의 조기에만 적용되며 치료 후에도 질병이 진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박리된 망막을 원 위치에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술식은 안구 밖으로 보형물을 넣는 공막 돌융술 수술과 안구 내로 유리체를 절제하면서 치료용 가스를 넣게 되는 유리체 절제술이 있으며, 환자 나이, 박리, 위치와 범위, 백내장 유무 등을 토대로 의사가 적절한 수술법을 안내하고 환자 동의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망막 박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렸고,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막 박리는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이므로 빠른 진단과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비문 증상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꼭 근처에 있는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신 후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처치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재발성 질환이므로 치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재발 유무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자, 여러분 컵에 안에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물컵이니까 당연히 이, 예, 물이 있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컵이니까 꼭 여기는 응? 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나의 이성과 사고의 한계, 우리 지식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물 아닌 다른 것이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예측을 잘 못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컵 속에 있는 걸 제가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여드리니까 아 목사님 저 컵 속에 에? 십자가를 담아놨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끄집어내서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 제쳐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시작.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을 직접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큰 범주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저 떠 있는 태양으로부터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나 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보편적인 일반 계시를 통하여 활짝 열어서 제쳐서 보여줘도 절대 인간은 타락해서 믿지를 못하여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했는데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특별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인간들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계시의 영, 다른 말로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줘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냥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없어요. 배웠다고 믿느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믿게 되느냐?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믿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절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거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유대 땅에 가면은 아주 엘리트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니고데모라 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도 대단합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이해라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만 이 땅에는 70명의 사내들이은 공회 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엘리트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라서 그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대낮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낮에 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셨는데, 늙었으면은 늙은 대로 있는 거지.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가장 초보적인,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요, 세상적인 직업이 뛰어나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관계없어요.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물었지 않습니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들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들은 얘기를 막 합니다. 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했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기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저 사람들처럼 엘리야로 믿느냐? 예레미야로 믿느냐? 세례 요한으로 믿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시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훌륭한 대답을

0: 했으니까. 그러면은 칭찬 좀 한 번쯤 할 만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이거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 뭐 그러고 칭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실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네 지혜가 아니야.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영을 목사님 나는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뜰 자신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분만이 진짜 진리이며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자, 계시의 영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버립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인생입니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면은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이 인생의 끝에 가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거의 대답을 못하십니다. 교회 바깥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으니 그는 구원받은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계시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눈이 떠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아, 이걸 못 믿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세상이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우연주의자. 아니, 세상이 그냥 진화된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의존하여 자기의 삶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1: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바라다 보면서도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아니 여기에 있는 이 컵을 덮는 뚜껑 하나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푹 솟아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면 창조 중에 가장 걸작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온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릇을 만든 사람이 뜻하신 바 목적이 있어서 요건 요렇게 만들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요거는 요렇게 만들고 다 만드는 다 의도가 다 달라요. 만드는 이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 그냥 다 같이 기계식으로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로봇 AI 만들듯이 그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었다는 눈이 탁 떠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뭐 큰 일을 하는 분들은 큰 일로 영광 돌리면 되고 적은 일을 하는 분들은 적은 일로 하면 되고 많이 배운 분들은 배운 것 가지고 하면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있는 힘으로 하면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헛되이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가지고 후회를 남기면서 떠나가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통기한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라 하실 때까지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까지 살는지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사시더라도 사시는 날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 보고서를 받는다는 거. 네가 얼마만큼 벌었느냐 수입, 네가 얼마만큼 썼느냐 지출, 네가 현재 남은 잔고는 잔액은 얼마냐. 여러분, 수입과 지출과 마무리되는 잔액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대로 심판받아요. 악하게 산 사람 악한 대로 심판받아요.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기로 되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헛되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0: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참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이거는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한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적어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복과 우리의 삶의 사망과 우리의 삶의 화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성경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손에 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연히 너무 소란을 떨고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열방의 말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하나샘 교회 윤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1: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0: 네, 지금 방송국 밖에는 지금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개인다고 그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오해 라는 제목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상황을 잘 아시니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실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유난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유럽교회 비슷합니다. 유럽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다 예정해 놓았다고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유럽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약화시키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에게로서 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가르침, 기도 금지와 관련된 말씀, 가르침들은 그분에게서 오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중지시키기 위한 구절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맛이 더 난다는 구절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청취자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청취자들의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잘 아시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말씀은 기도를 약화시키는 구절로 오용돼선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청취자들의 필요를 아시니 오늘 우리가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507님, 신랑이 최근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대출이 잘 정리되고 재정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신랑이 일하는 마트의 경제 상황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 하와가 에제르죠.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란 뜻인데 무엇을

0: 도울 수 있을까요? 예, 남편을 기도로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분의 기도 제목은 수많은 이 방송을 듣는 남편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내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남편의 여러 가지 대출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 직업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신앙적으로도 세워지도록 원하는 이 아내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안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출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잘 아시오니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남편들에게도 이 기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어. 아멘. 이 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남편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어려움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5338님, 손녀딸이 직장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는데 오늘 열이 많이 나며 목이 완전히 잠기고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음성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고 지금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및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족으로 엮어주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혈연관계로 엮어주신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손녀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모든 손자 손녀들의 문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전 가정 안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과 친족과 친지로 엮으신 이유는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위기의 순간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자와 손녀가 힘들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손녀딸 병과 직장생활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손녀딸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모든 청취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부르심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마지막 사명에 자기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재정을 쏟아붓는 우리 기성 시니어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니어 세대의 기도를 받는 주니어 세대들의 축복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 보니까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적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의 꾀를 쫓아가

0: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복이 있길 원한다면 이제 모든 인간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로 전환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의 인생의 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7999님 교회 원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자 집사님은 치매이고 남자 집사님은 열로 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요양원 선생님이 오셔서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 등 외지에 있어 마음뿐입니다. 가까운 교회 식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뭔가요?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즐거움이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연로해서 치매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이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돕고 있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식구들이 돕고 계신데 이게 길어지면 돕고 있는 자들도 힘이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생로병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분들 옆에서 지금 돕는 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로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특히 이 일을 통해서 저 멀리 타지에 있는 가족들도 이 어머니 아버님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전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로 말년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가정에게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7087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무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대기 훈련 중인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붙들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힘들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두터운 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군대와 관련된 기도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잠을 같이 자기 때문에 코 고는 거 이거 좀 이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휴가 나왔을 때 요즘 코골이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참들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있을 때는 뭐 코에 물도 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지금은 그런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겠지만은 하나님 이거를 이 기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5분 대기조 할 때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주님

0: 붙들고 있지 않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군대에서 주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요것까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여. 많은 아들들은 군대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고난의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의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는 또 이런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코를 고는 문제는 조금 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아멘. 고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 아이를 지지하는 고참들이 한 명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군대에서 훈련과 작업이 많은데 훈련과 작업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군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4498님 올 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려니 경력도 없고 나이도 50대 후반이어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 50대 중후반의 분들을 직장에서 선호한답니다. 왜냐하면 50대들이 이제 고난을 한번 겪어본 세대라 힘든 일을 해본 세대라 조금 오래 버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취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취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하나님 이분에게 가장 적당한 적절한 직장과 장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50대 중반이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과 직장을 열어주시고 그 장소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장소 내가 가야 될 그 곳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기에는 안개처럼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에 있는 분은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마음 모아 실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주시고 집중력을 더해주옵소서. 학교생활 어려움 없게 해주시며 교육자 자녀로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교육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목사님 가정에 사역자의 자녀인 듯 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죠. 지혜를 달라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또 평생 주님의 일을 해온 교육자, 저 같은 사역자나 목사들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 되나?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은 복을 궁극적으로 받게 된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해온 교육자, 사역자의 자녀입니다.

0: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고 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학업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들에게 머리를 열어주셔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것들이 지식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888님,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의 어머님 집사님께서 지금 뇌 쪽에 시술을 하시고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두 번째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시술도 잘 되시고 또 좋은 결과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머님의 뇌 수술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어머님의 뇌를 살려주시고 뇌에 있는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어머님의 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또 좋은 결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한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내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추억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것은 추억밖에 없죠.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억은 폐허를 건너기 위한 강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비참한 폐허의 시간을 만났을 때 지난 날의 좋은 추억이 이 폐허를 건너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억이 주님을 위한 추억이라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추억이라면 하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헛된 추억이고 무가치한 추억이고 죄짓고 불의했던 추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날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연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 시험을 칠 때도 연습으로 또 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칠 때도 연습은 하지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연습해보고 그 다음 생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윤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지 연습이 없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진짜 한 번인 것 같아요. 10대도 금방, 20대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눈 한번 깜짝하니까 지금까지 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허탈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지나간 삶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시간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살 걸, 그때 베풀며 살 걸, 그때 사랑하며 살 걸, 그때 전도하며 살 걸, 껄껄껄 최후에 후회해도 여러분 그 후회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사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과거에 성공만을 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집착을 해서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며 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스펙도 좋고 자부심도 있어요. 유대교 중에서 유대교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갖춘 조건들과 또 유명세와 또 유대교에서의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이 사울을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은 들었지만은 눈이 가려워져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사울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게 하시고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고 예수 사랑을 체험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신자를 만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 행보 나눔 주제 Love and Live Again,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end, 우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교회로만 부흥으로만 만족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가고 빌립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480km나 떨어진 여기서 서울보다 더 큰 거리에 있는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은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50만 명이 좀 큰 도시지만은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대구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50만 명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거점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고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자꾸 부흥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바나바의 이 모습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작. 바나바는
2: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1: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안의 교우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피스메이크가 되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했어요. 사울을 초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는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의 차이지 큰 다른 차이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다소라는 고향에 있어서 데려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이라도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잊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상처가 응어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디딤돌이 되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사울을 초대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성경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0: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하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다. 예수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비하하는 말로 했지만 불신자들이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다른 종자 같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칭송을 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당신은 참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전도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델로 삼고 성도의 삶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달라져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기관과 단체, 사람들의 모임,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정과 장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비록 재성을 가진 인간대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복주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값지게 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톰 레이너 박사라고 미국에서 교회 전문가요, 목회를 잘하신 분이고 미국 교회의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 목장과 전도 선교와 선교인과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뻐하신다. 지역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하게 계시고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비법을 제가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왔느냐 물어보실 때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상한 유튜버들과 자칭 신학 박사들이 주님의 교회를 경멸히 여깁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유튜브도 아무것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가 나와서,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떤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모든 직분제를 아주 필요 없는 것인 것만 마냥 비판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도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모임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모든 성도의 기본 자세와 아름다운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양 비판을 하고 나홀로 신앙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톰 레이너 박사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66권의 말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광야교회를 연구해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뛰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0: 하나님이 안디오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 구성원 선지자들과 교사들 리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였는데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 이방인의 성의 사람이고 레위 족속의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니게르다 이것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인데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로마 시민 중에서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유대 다소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인종, 출신, 나이, 학력,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득권과 텃세와 부서 이기주의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텃세와 기득권과 부서 이기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명은 출신과 배경과 학력과 신분이다. 그 당시는 신분사회예요. 그러네. 로마 시민권의 상류층과 또 하층민들과 이 흑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기득권이나 텃세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로서 행실로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와 있지만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던 다섯 명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뤄냈습니까? 반대로 사탄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뜻 자체가 분열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분열되게 만들었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게 만들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입술에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타철하게 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의 배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만 내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쏙 빼놓고 여론을 조장하여 마치 목회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유튜버들을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삼자의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리더 등 모든 사람들을 다 안 좋게 얘기해요. 굿파이브 운동을 아무리 외쳐도 배드파이프만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로는 그렇게 포장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매일 못마땅해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 습관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앉아있는 또 말하는 저와 마찬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열려있다고 마음껏 말하는 것,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의 몸을 흐트리는 것은 그리스도 이치가 아니고 이건 큰 죄입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로 인한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했던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저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 저분 때문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속으로

0: 내가 더 낫지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여 상급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1: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0: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긴다는 말은 월십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본을 보면 서비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있게 사는 비결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 제단은 왜 이렇게 단임 목사가 강조를 하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기도, 부르짖었던 간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금식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신 가족과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며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가장 열심히 찬송하고 가장 열심히 부르짖고 가장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사업, 직장, 인간관계 모든 삶의 여정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 예배에서 새벽기도회에서 금요 성령집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은 월요일에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1: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0: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금식 후에 성령께서 음성을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지도자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부산 진구와 부산 땅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다른 곳에 퍼져서 온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본에 나라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는 것 정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를 그냥 허투루 안 좋은 추억으로 다 흘러가는 물처럼 보내고 나서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날이 없다면 막 살아도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0: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후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것,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자로서 주를 섬기며 살아간,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나라 행보나는 축제에 한 영혼이라도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여 천국에서 상급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은총 속에 걸어온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성결교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총회 개회 예배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120년 전 겨자씨 한 알과 같았던 성결교회가 영혼을 쉬게 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순전한 사중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 치유의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교단의 미래 지도를 바꿀 120주년 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10대 사역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회 둘째 날인 오늘 진행될 임원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기용 목사의 총회장 추대와 더불어 목사 부총회장과 임기 3년의 신임 총무선거 등 교단 행정을 책임질 핵심 보직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오전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대성전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68년 전 천막교회의 눈물이 5대양 6대주를 품는 거대한 선교의 숲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영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촌 목회 현장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순전한 십자가 복음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7개 나라 67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거 결집해 차세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찬양단인 브릿지 메이커스의 무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대 전문인 선교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실감에 빠진 성도를 위로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최근 한 기독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성도들의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서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목회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국내 반려 인구가 급증한 만큼 동물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접근이 이제 교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조직 신학자들은 반려견 장례 예배라는 명칭과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반면 동물은 혼은 있으나 사후에도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인간과 같은 내세적 존재로 실체화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성서적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장례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의 자리인 만큼 형식과 명칭을 일반 장례와 확실히 구별하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논란과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각 교회 공동체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돼 임시시설에 수감 중인 박태현 선교사를 위해 국내외 성도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 발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구금시설의 보안 규정상 모든 서신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돼야 한다며 단체 홈페이지에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성구와 격려 문구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재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신길교회에서

0: 주택 몰수 소치에 대한 고소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석방 청원 서명을 결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가족들을 초청해 한국문화탐방 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움과 나눔은 지난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광주 월곡동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와 함께 고려인 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한국 문화교류 탐방 행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2세대 조부모부터 5세대 아이들까지 대거 참여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 측은 이주민 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희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죠.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할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0: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계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가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 이 사람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핀트가 엇나가고 안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에서는 코드가 맞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인 우리와 대화를 하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와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 우리 주님께 오늘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코드로 발맞춰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안산 시립합창단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합창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셔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기도도 참 서툴고 찬양도 완벽하지 않고 또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잖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수준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느린 걸음에도 발맞춰 걸어주십니다. 기다려주시죠. 마치 어린아이와 걸음을 맞춰 걷는 부모님처럼요. 그래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경쟁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은혜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여러분 그 곁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힘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같이 했어요. 프로비던스 워십이었고요. 또 소진영의 찬양 발맞추어 걸어가요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요 이 노래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출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가 아빠의 그 걸음걸이에 맞추려면 엄청 뛰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아이의 그 발걸음, 그 보폭에 맞춰서 걸어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숙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커왔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321번님이요. 샬롬 주시면서 말씀을 간직해 볼게요. 병원 3교대 근무로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어요. 환자들 케어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요. 그 힘으로 파이팅입니다. 아,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힘차게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고 8236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7278번님도요. 자녀를 위해 또 더 기도해야겠다. 또 더 섬겨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맞춰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맞춰 걸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하는 이 주간 되기를 소망해요 라면서 8129번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주님과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려는 주님과 계속해서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겠죠. 아, 2904번님이요. 저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고 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 하루 리듬에 맞춰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게요. 다른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게 좀 어려워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얼마나 나를 많이 참으셨을까.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지쳐 있어요. 9137번님. 그런데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네, 그래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또 위로가 되어주시죠.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나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더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는 주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도 먼저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춰 함께 걸어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첫째, 평안할 때에도 영적인 일에 힘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 덕분에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있기에 평안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지요. 잠깐의 육적인 쉼은 영적 도약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송구해합니다. 환난 때 부르짖던 하나님을 평안할 때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좋은 생각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시기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곁에 있었어요. 사무엘, 요나단, 갓 나단이 바로 그들이지요. 다윗은 특히 나단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림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곁에 두며 신뢰한 덕분에 사울과 요압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고해요. 그런데 나단도 사람이에요. 다윗의 좋은 의견에 그냥 동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받되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당연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행하나요?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둘째, 거절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그 믿음은 인정하시지만 나단이 잘못 답변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에게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때 부르시는 표현이에요. 훗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냥 다윗이라고만 호칭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외적 섬김보다 내적 섬김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정으로 보아 이미 만들어 놓은 장막도 웅장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전으로 잘 지어오고 있었기에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수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없는 솔로몬은 화려한 육의 성전을 짓느라 일평생 수고하지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정작 내적 성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해요. 이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 쭉 기록됩니다. 주님은 먼저 양을 따르던 자리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빈들의 양치기 소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고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대적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적 성전을 잘 지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비결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선한 동기와

0: 목적이라도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내적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며 방황하다 고난 가운데서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절과 같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다 직장의 교대 근무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 관리직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할수 있는 곳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후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사장과 근무 여건,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교만까지 더해져 6개월을 못 넘기고 이직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맞는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기도했지요. 계속되는 방황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서야 비로소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달 만에 저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 주셨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저의 인식도 바꿔 주셔서 그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셨지요. 이제는 숨겨진 저의 죄를 하나씩 꺼내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저의 일상을 마주할 때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소한 것도 묻고 나누며 가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에 믿는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국내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종 다윗이라 부르시며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비결은 외적 성전을 거창하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빈들에서 양치던 시절부터 자신의 내적 성전을 잘 지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선한 계획을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그 거절 속에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담아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은 거절당했지만 그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을 받았듯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평안한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절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환난 중에는 부르짖다가도 평안해지면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입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의 평안 속에서도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듯이 저희도 잠깐의 육적 쉼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좋은 동기와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외적 성전에 골몰하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이름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디
1: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벌써 8번째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 국가로 여기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북한이 또 도발을 했구나. 우리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에도 일상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무감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 피해를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0: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의 불안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대신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 교류가 재개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 중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인피니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게요.

0: 북한이 어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는데 네. 오랜만에

0: 예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우리 가정을 남북한을 오늘도 보호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별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깨는 것 그리고 도발하는 것에 멈추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여러분이 계신 지역 함께 출석 인사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부여에서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고요.
0: 와.
1: 과천에서도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김은혜 청취자분께서도 출석 인사 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청주에서도 문자를 몇 분이 주셨는데 우리 6263님 출첵해 주셨고 또 7320님 어플로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익산에서도 오셨네요. 예쁜 꽃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게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장미죠 지금? 이야 너무나 예쁜 꽃.
1: 네.
0: 5879님 감사하고요. 복음통일 아자아자아자 해주셨어요. 아자 입니다.
1: 그리고 새싹회원 7743님은 양산에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게 되어서 문자는 또 처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용기내어 기도문도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아멘.
1: 아멘. 와, 아니 오랜만에 또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출석 인사 선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7743님께 그 첫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서도 포항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서울 창동에서도 오셨고요. 전북 전주입니다. 6977 성도님이세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네요 하셨거든요.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기도하자니
1: 네.
0: 뭔가 불편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된 거 복음 통일 함께 기도하는 OFP데이 수요일 순서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언어 퀴즈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0: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어디서 듣고 계신지 좀 꼭 알려주세요.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나왔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셔야 돼요. 뭐 몇몇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기 부산도 아직 안 나왔고 예, 울산도 빨리 들어오시고 제주도 들어오시고요.
0: 강원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얼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메들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함께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0: 자, 다 같이 한 뼘 차이! 외치셨어요? 자, 우리 뭐 인천에서, 강화에서, 강릉에서 오셨고 진도에서, 김해에서, 구리, 의정부, 부산, 오. 평택, 송파, 천안, 대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1: 청주는 있네요. 청주는 네.
0: 내 고향 대전. 어디 갔을까? 어머니 빨리 참여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고향 말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0: 네.
1: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정답을 우리말 뜻이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샵 1069번으로 꽁트가 끝난 후에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대화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1: 맞아요.
0: 예.
1: 꽁트 신혼부부의 대화도
0: 맞아요.

0: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답을 그냥
1: 아니 요즘 이 바쁜 뭐 시간이지만 딱 한 2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정답이 오늘은 금방 들립니다. 아셨죠?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겪은 일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근데 잘 강구해야 돼요.
4: 강구? 혹시 그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막 뭐 막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
3: 아 그냥 들어보시라요. 그런데 좀 복잡하니까 자 가까이.
4: 아 잠깐만 자기야 나 이거 마무리하고.
3: 응. 어머, 내가 지금 말하는데 강구 안 하고 뭐해요? 아 지금 내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거 오늘 지금 막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말해봐요. 들으면서 할게 자기야.
3: 흥, 됐어요. 내 말에 안 강구하면 내가 뭐하러 해요? 일이나 하시라요.
4: 아 자기야 삐지지 마. 아, 알겠어 나 이제 안 할게. 자 말해봐요. 얼른 말해봐요. 나 강구할게.
1: 아니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데 어디 지금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예?
0: 강구해야죠.
1: 강구해야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강구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맥락도 그렇고 네. 받침도 그렇고 8987님도 1076님도 네.
1: 간구라고 하셨는데 간구 아니고
0: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니고
1: 강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0: 강하다 할 때 강.
1: 네. 그리고 구하다 할 때 구. 강구다인데요. 자,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표 좀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0: 귀를 기울이다.
1: 귀를 기울이다. 2번.
0: 못 살게 굴다.
1: 못 살게 굴다. 어, 힌트도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기도 안 내드렸는데 집중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기 없었어요. 자,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0: 못 살게
1: 굴다. 정답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홍트 나가기 전에 이랬잖아요. 홍트랑 저희 힌트 잘 이렇게 하시라고
0: 잘
1: 말씀드렸잖아요.
0: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이렇게 집중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이 대화를 강구하신 분들이에요.
1: 맞아요. 네, 여러분이 요즘에 강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0: 예. 부흥사신 것 같아요.
1: 자, 강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자, 1번
0: 귀를 기울이다.
1: 2번
0: 못 살게 굴다인데 네. 저희가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저의 고향이 없어요 하는 요 말을 잘 강구하셨어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샬롬 대전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새싹희연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나 힌트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문자나 잘 강구해보세요.
1: 네. 그리고 OFP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게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녘탕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시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수요일 코너 이어드릴 텐데요. 찬양입니다.
0: 리컬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게요.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밤, 여,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3: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 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네, 항상 4-5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네,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2: 네,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에 지금 김장안 목사님
3: 네,
2: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난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0: 그 그때 두들두들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1: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0: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네. 폭력을 했죠. 여기 어디서
1: 맞아요.
0: 그,
1: 맞아. 그때
0: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 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이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네.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아, 러시아에서요. 네.
0: 그것도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들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 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0: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 드리는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는 그 중국산 노원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됐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방송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네. 거기와는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는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승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1: 네.
0: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98년도 제가 하바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1: 네.
0: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1: 와.
0: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이제 완전 간암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꼭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좀 불행입니다.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 오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 온 분들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0: 네.
1: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

0: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경식과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찬양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만나보신 우리 안드레 집사님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그때 여러분께도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편 차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강구다.
0: 네.
1: 강하다 할 때 강구다. 이게 무슨 뜻일지 1번이 귀를 기울이다고요. 2번이 못 살게 굴다인데
0: 네.
1: 한 청취자분의 문자는 뭐 저는 OFP데이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죠?
1: 하지만 당첨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
0: 네.
1: 촉촉히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찬양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포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 강구다 무슨 뜻일지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못살게 굴다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라이브로 드릴게요.

0: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JM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바주 헤이리 커피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 드리고요.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에서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1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네. 강구다 우리말 표현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힌트를 너무 알 수 있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맞으시죠?
1: 그리고 오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강구하고 힘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684 군님 아멘입니다.
0: 자, 김정은이 제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1: 귀 기울이고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서초구에서 1번 보내주신 6604님도 정답이시고요.
0: 네.
1: 군산에서도 귀 잘 기울여 주셨어요. 741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1: 오늘 당첨자는 새싹회원 4620님부터 시작해서 복음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주셨던 9121님,
0: 네.
1: 그리고 7412님. 더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0: 네.
1: 링크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삽니다. 7395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북녘땅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누웠던 자리가 누리는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웠던 자리가 누리는 자리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데스가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오래된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환자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아픈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38회 동안 병치레로 움직일 수도 없고 좌절과 낙심과 상처투성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5장 6절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보십니다. 그리고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두 번째 어떻게 되셨다고요? 알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38년이라는 숫자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불뱀이 와서 우리를 뭅니다. 수없이 많은 방황을 했던 38년의 기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38년 된 병자도 끝나지 않는 광야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 반복되는 현실, 출구가 있으면 할렐루야! 출구를 열어 제끼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출구 없는 세월을 38년 동안 지내온 힘들고 어려운 한 영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2년만 더 있으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오래된 상처를 보았고,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상념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죽어버린 이 환자의 소원을 다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너 낫고자 하니? 당연히 낫고자 하죠. 오래된 절망 가운데 이 38년 된 환자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저도 처음에는 낫고 싶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남아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마음속에 꺼져 있는 소망의 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다시 살아나고 싶니? 정말 변화되고 싶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주님이 질문을 하면서 너 죄인이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질문입니다. 회복시켜 주기 위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요?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믿음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형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7절에 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좀 들어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풍덩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환경을 탓합니다. 두 번째, 사람 탓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탓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합니다. 38년 동안 내가 할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 주님께서는요, 이분의 한탄스러운 말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단언하십니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그 자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자리가 나를 지배했지만 오늘부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를 짓눌렀지만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위에 설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났니? 자리를 들었니? 따라해볼까요? 걸으라! 한순간의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0: 기적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걸어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까요? 다 축복을 원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인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시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바라크라고 해서 나온 동사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거예요. 명사형은 blood, 예수 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바라크에 하는 축복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걸으라 명령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한번 좀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매우 짧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파도를 보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누웠던 자리가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자리를 들어야 될까요? 이 자리는 38년의 수많은 체념들,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를 그냥 두고 가지 말아라. 그 자리를 네가 이제 들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누워있게 했던, 나를 만들었던 이것이 내가 오늘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고 나는 천국 가는 날까지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오늘 체념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내 자리를 들라! 시작! 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러왔던 문제 여태까지 앉아계셨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걸어가라! 이제 우리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뜨거운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 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힘찬 선포와 명령이 맨 처음과 맨 끝에 반복되죠.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 본뜻이 축복하라이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찬양하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Praise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선포가 있고 자,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스토트는 이런 찬양시의 구조를 샌드위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예, 위아래에 빵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이 샌드위치의 빵과 같고 그 사이에 있는 샐러드나 맛있는 고기처럼 여러 찬양의 이유들, 찬양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샌드위치 찬양하라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하라 샌드위치를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드렸던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는 대상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다니요. 심지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내면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속에 있던 영혼이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즉시 찬양합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선포는 자기 고백적인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데 더 전심으로 더 인격적으로 더 영과 진리로 찬양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

획기적인 자기 선포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는데, 그 모든 은택, 찬양의 이유들이 이 찬양하라 샌드위치의 가운데 토막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밝히는 찬양의 이유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죄가 있다고 해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정당하고 오히려 피해자이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파멸에서 속량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나를 해방시키시려 속량, 즉 몸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속량을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다윗은 비록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우리 죄를 없던 것으로 그냥 장부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직접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한 속량의 대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우리 모두를 위한 대가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그 죄를 속량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대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며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사함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신 궁극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좀 더 좋은 시설의 감방에서 살게 한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것만큼 정말 이 간절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그분께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이어서 자신이 받은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6절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사는 동안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합니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를 누구보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늘 간구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명철한 지도자가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늘 의지했다는 것이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최강의 지도자였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13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지라고 들의 풀과 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 그 있던 자리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중에 다윗이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제가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저는 작년에 사무엘 상하를 설교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이고 1시간 5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영화의 전개나 또 다윗과 사울의 심리 묘사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장면은 다윗이 뭐 사자나 또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싸움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기고 나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를 만든 감독이 다윗을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다윗이 대적했던 그 대적들만큼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만나도 우리는 얼마나 무너집니까? 직장의 일의 어려움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족들의 그 갈등과 아픔 앞에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죄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고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서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일 때

우리 성경 공부하며 항상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내게 가장 감사했던 일, 가장 은혜스러웠던 일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능력의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 표현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충만한 표현들이죠. 우리가 연약함을 겨우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다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처럼 독수리처럼 강력하게 날아오르는 그 비상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사자나 들짐승을 만나도 그것들을 제압했고 거인 골리앗과 상대해도 이겼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소극적인 의미의 은혜였다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늘의 영적 존재 천사와 천군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아크는 그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바는 군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이 말아크 그리고 차바는 하늘의 영적 존재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에 파송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내보내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이나 숨어 지내던 모세를 애굽의 그 파라오에 상대할 종으로 보내신 것처럼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미디안을 상대할 용사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줄 알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 뒤에 조용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갑자기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약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도 목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합니까?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연약한 겁쟁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을 행할, 그리고 내 소리를 듣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용사이며 나의 군대이며 너를 그렇게 쓰실 여호와를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새끼라 김인수 PD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맞다고 했더니 아 놀라시더라고요. 새끼라 방송 참 자주 듣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꽤 냉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방송에서 냉정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가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화할 때 막 때로는 밀어붙이죠. 교회 가자고. 사실 저의 진짜 성격은 그게 아닌데 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우리 총연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네요. 그분 믿고 그냥 귀하고 귀한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만 통화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전화 연결하다가도 냉정하게 끊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건 범죄인데 좋은 일 가지고 총연출 하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 누구를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 갔다가, 한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극동방송 새끼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새끼라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냉정한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따뜻함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더 따뜻함을 제가 좀 이렇게 더 넣어야 되나, 밀어붙이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끼라에선 살짝 뒤에서 밀어드립니다. 등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살짝 밀어붙이기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했었는데, 새끼라에서 가족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전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방송 중에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모아서 가족전도 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에서 사랑 고백하는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 이 시간에는 이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족전도에서 따뜻하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링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835번님 잘하고 계십니다. 쇼트트랙에서 릴레이 경기할 때 살짝 밀어주듯이 밀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응원.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밀어붙여야죠. 뭐. 예. 팍팍 밀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1113번님도 우리 6471번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영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마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가족전도 사랑 고백하는 새끼라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당당히 밀어붙이니 참 좋습니다. 파이팅! 하고 0191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샵 1069 영상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방학이라고 두 글자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가 이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무교생이 듣다가 전화 연결된 분도 있고, 어제는 탁송 배달하면서 자동차에 틀어져 있는 방송 우연히 듣게 된 분도 있고, 갖가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분 많습니다. 자, 지금 혹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든 아무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영상이라고도 좀 보내주시고 방학도 보내주시고요.

0: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나눴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해라고 고백한 영상들 모아서 제작된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히 가족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교회 방학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 이렇게 문자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전도가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다고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며느리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이상희님께.
1: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0: 이상혜님이시죠?
1: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

0: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라디오가 옆에 틀어져 있나요?
1: 네?
0: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1: 예, 잠깐만요.
0: 예, 예.
1: 네네.
0: 끄셨어요?
1: 네.
0: 어우, 오늘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예.
0: 방송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0: 어, 청주에 계시고 오늘 그러면은 며느리 얘기 듣고 극동 방송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도?
1: 예, 그 며느리 뭐 식구들이 다 극동 방송 틀고 다니니까.
0: 네네.
1: 그 방송은 많이 들었어요.
0: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으셨군요. 어머님도.
1: 네, 뭐 며느리, 남편, 아들 뭐 다.
0: 오, 며느리, 남편, 아들 다 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봐요.
1: 네.
0: 어,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네. 저희 방송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요청을 했어요. 사연 요청을.
1: 네.
0: 혹시 이 시간대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이 시간대는.
1: 네.
0: 극동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1: 예.
0: 어머니 교회 다녀보셨어요? 전에?
1: 다니다가.
0: 예.
1: 몸이 아파가지고.
0: 예.
1: 쉬고 있어요.
0: 아,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쉬고 계세요? 얼마나 쉬고 계세요?
1: 이제 가끔 이제 뭐 행사 같은 그런 데는 가고. 그리고 그냥. 7년 정도.
0: 7년 정도 쉬고 계셨고 가끔 이렇게 또 행사 때 가고 계시고.
1: 네.
0: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1: 많이 아파요.
0: 아,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으세요?
1: 예.
0: 그렇구나.
1: 너무 떨려요.
0: 아, 지금 떨려요?
1: 예.
0: 아. 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1: 예.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방송 안 나간 방송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1: 네네.
0: 그냥 저하고, 예, 그냥 통화한다. 아들 같은 친구하고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화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어머님 선물을 드려요, 네. 선물.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좋은 선물로.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 만화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신다면
1: 견과로
0: 견과 세트. 알겠습니다. 견과 세트 보내드리고. 혹시 아버님도 옆에 계세요?
1: 아니, 일 나가셨어요.
0: 네.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어머님이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아프신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며느리가 요청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선물 받았잖아요.
1: 네.
0: 며느리도 선물 줘야겠죠?
1: 주셔요.
0: 네, 며느리 뭐 줄까요, 며느리는? 아까 그것 중에서. 야,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 우리 며느리. 네.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리 이혜경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희 아버님 열무김치 좋아하셔서 김치로.
0: 네. 또 아버님을 위해서 또.
2: 네.
0: 자, 열무김치. 어머님.
1: 네.
0: 이 며느리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며느리가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더 더불어서 우리 네.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1: 네.
0: 자, 우리. 두 분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세요.
2: 엄마.
1: 응.
2: 엄마 이렇게.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아프시지만, 아프신 거다 낫고 가려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프셔도 예배 드리시면서 엄마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낫게 해주실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가 예배 생활 잘 하시고, 나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1: 나도 사랑해.
0: 인사해요.
2: 어머님 좋으시죠?
1: 네.
2: 와, 며느리가 엄마라고 하는군요.
1: 예.
2: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국, 특히 이제 전국 방송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1: 아, 네.
2: 근데 이제 며느리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거든요.
1: 예.
2: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꾸준하게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꼭잘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혹시 아버님도 같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교회?
1: 아니요, 엄청 열심히 다니고
2: 아, 아버님은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1: 있어요. 네, 주일을 안, 저만 아파가지고,
2: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2: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으시겠네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같이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1: 네, 교회
2: 많으시겠어요.
1: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2: 그래요.
1: 요번에 안수 집사 임직인가?
2: 또 받고,
1: 또
2: 네네.
1: 받고,
2: 네네네, 그렇구나.
1: 우리
2: 그래서,
1: 뭐,
2: 예.
1: 애기들도 다 아니 그랬는데, 저만 못 가요.
2: 그래요, 어머니. 한번, 그래도 용기 한번 내셔서,
1: 네.
2: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아픈 그 육신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더
1: 네.
2: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2: 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어머니? 예. 저 따라서. 예?
1: 짧은 성경 시절.
2: 짧은 걸로, 예, 짧은 걸로 저 따라서.
1: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 맞습니까?
2: 예, 부활하신
1: 부활하신
2: 예수님을
1: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 기도합니다.
1: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2: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 제가 감사하죠.
2: 청주에 그 남편 다니시는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집 근처에?
1: 예.
2: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남편과 함께, 좀
1: 네.
2: 몸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하시고,
1: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2: 네,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청주 영농에 있는 청남교회 다니고
2: 청남교회. 혹시
1: 있어요.
2: 며느리 아들도 같이 살아요?
1: 네.
2: 아, 지금 그냥 따로 있는 거군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엔 같이 만나고.
1: 네. 네, 직장 다니니까 다들
2: 그렇구나.
1: 나가고
2: 예,
1: 학교 가고.
2: 우리 며느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1: 혜경아,
0: 네, 엄마.
1: 사랑해.

0: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1: 열심히 엄마도 노력할게. 네, 감사해요, 엄마.
2: 그래요.
1: 고마워.
2: 우리
1: 네.
2: 어머니, 우리 며느리뿐만
1: 네.
2: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1: 네.
2: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꼭
1: 네네.
2: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2: 몸도
1: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1: 네.
2: 혹시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어머님 듣고 싶은 찬양?
1: 독생자 예수.
2: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맞나요?
1: 네.
2: 살아계신
1: 네.
2: 주. 아,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1: 그냥 어릴 때 그냥 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 나갔었어요, 교회를. 동네 시골 교회를.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저기 그 찬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변했는데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2: 살아계신 주. 정말 살아계신 주잖아요. 특별히 아까
1: 네.
2: 기도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응?
1: 네.
2: 꼭 이번 기회 잘 믿으시고요.
1: 네.
2: 7606번님이 청주 시민인데 청남교회
1: 네.
2: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네요.
1: 아,
2: 기도하신다고.
1: 맞습니다. 네네.
2: 어머니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예. 어머니
1: 네.
2: 건강하시고
1: 네.
2: 극동방송 오늘 이후로 한번 좀쭉 들어보세요. 방송도. 고맙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세요.
2: 우리 이혜경 님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0: 찬양의 언덕 살아계신 주. 그렇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전도 사랑의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받고 싶으신 분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나눠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며느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참 뭉클했다고 0683번님 며느리 목소리에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하고 감동이라고 5012번님도 이렇게 8942번님 어머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 어머님 몸이 조금 더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예배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 쉬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방학 문자가 와 있거든요. 이분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한번 해봅니다. 3714번님 3714번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3714번님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받으십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한 번 더 3714번님 3714번님 신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학생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19번님 2019번님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갑니다. 2019번님 전화 걸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우리 2019번님 아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맞으세요?
1: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시집 와서 계속 방학인데 오늘 유난히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워.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1: 감사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방학이면은 좀 오래됐어요?
1: 20년이 좀 더.
0: 20년?
1: 네.
0: 야, 한번 오늘 도전해볼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방송은 아니신 것 같고 계속 네, 들으셨나 봐요.
1: 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방송은 20년 방학 중에.
1: 아니 늘 저기 뭐에 차에 고정은 예. 해놓고 다니거든요. 마음은 늘
0: 마음은 늘 한데 늘. 그게 20년이 흘렀군요.
1: 네.
0: 그 처음에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히?
1: 네네 우연히 그 차 뒤에 네. 극동방송이라고 좀 차 뒤에가 있길래 그냥 한번 채널을 돌려줬는데
0: 그 빨간색 스티커 보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지금 목포예요.
0: 목포?
1: 네.
0: 야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네. 목포 극동방송 한번 갔다 왔는데
1: 네.
0: 예, 목포에도 우리 그 이 새끼라라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0: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결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20년 방학을 오늘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예? 20년 방학을 끝낼 수 있는 지금 혹시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들이랑 방송 듣다가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
0: 지금도 카페예요?
1: 네, 앉아 있어요,
0: 아들하고?
1: 아들이랑. 네.
0: 와, 이 시간에 아들하고 카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학교 이제 끝나가지고 데려오는 길에 빵이 먹고 싶다 해서. 네.
0: 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1: 아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빵 먹고 있군요. 빵과 커피 한 잔. 오, 근데 어떻게 좀 전에 아까 빵집 들어오기 전에 차에서 들으신 거예요?
1: 네, 차에서 아기 기다리다가, 아들
0: 기다리다가
1: 기다리다가, 네,
0: 방학 딱
1: 오늘은 그냥,
0: 보냈다가, 오,
1: 네.
0: 지금 갑자기 딱 받고 놀라셨구나. 자,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우리 2019번님 부르고 계시네요. 응?
1: 감사합니다.
0: 자, 선물. 혹시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1: 아니요, 굳이 제가 받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다른 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
0: 왜
1: 전화만으로
0: 받기가
1: 다시.
0: 송구스러워요? 20년 방학생이면 정말 몇 개를 더 드릴 수 있는 방학생입니다. 우린 방학생을 위한 선물이 잔뜩 있어요.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경과 받을 수 있나요?
0: 아,
1: 안 받아도
0: 그럼요.
1: 되는데
0: 견과.
1: 죄송합니다.
0: 뭐가 죄송해요?
1: 다른 분
0: 죄송할 거
1: 드려야
0: 하나도
1: 되는데 제가.
0: 없어요. 알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우리 2019번님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원래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된 거죠?
1: 네,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를 하고
0: 예.
1: 제가 시집을 와도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0: 아, 혹시 남편도 지금 같이,
1: 아니요, 남편은 이제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0: 다른
1: 더
0: 종교를 가지고
1: 힘든.
0: 있어요.
1: 네.
0: 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나가 봤겠는데요?
1: 아니요,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럴 때한 번씩 따라갔다고 얘기를
0: 아,
1: 들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겠네요, 우리 친구가.
1: 그렇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0: 20년 동안
1: 있어서.
0: 마음은 계속 있었고, 목포극동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이제 딱 선택하셨고, 이 방송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까, 딱 오늘 한번 그 강한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저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9번님. 혹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1: 네.
0: 남편은 어때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1: 이전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좀 반대할 것 같아요?
1: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0: 반대할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 반대를 했는데
1: 네.
0: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자, 일단은 네. 아까 견과 선택하셨잖아요.
1: 네.
0: 남편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소곱창?
1: 이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0: 아니, 제가... 저희는 두 개, 막 세 네. 개도 드려요.
1: 아이고.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치 세트, 연어. 왠지 소곱창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실까? 아니, 커피.
1: 그냥 유산균으로 선택해도 돼요.
0: 유산균. 오케이.
1: 네, 아이고.
0: 그래서 남편한테 유산균 네. 선물 꼭 좀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네. 있었던 일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네. 목포극동 방송 통해 가지고
1: 네.
0: 교회 소개시켜 드려도 돼요? 우리 2019번님.
1: 응? 가까운 거든요.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1: 네. 네.
0: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네.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혹시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있어요?
1: 호산나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호산나, 네. 호산 이거요, 이거요?
1: 네.
0: 오, 옛날 곡인데.
1: 네.
0: 그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1: 네네.
0: 어깨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뭐 이러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너무...
0: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주일학교 네, 다니셨구나.
1: 네네. 그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0: 그랬구나. 예.
1: 네.
0: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결심하셔서 꼭 도전해 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네.
0: 오늘 우연 아니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네, 네, 미리 축하드리고
1: 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연락드릴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60도의 한영훈이 20년 만에 앞에 스티커 보고 우리 극동방송 스티커 보고 방송을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게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소개도 받기로 했습니다. 오산나 옛날 곡인데 곧 이 곡도 나옵니다. 크룩스의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갑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또 호산나까지 메들리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호산나, 참 오래간만에 또 힘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영상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전남 영암에서도 극동방송 들리나요?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목포 극동방송이 들리죠. 주파수는 100.5MHz입니다 100.5. 목포 극동방송, 또 그쪽 광주 극동방송도 있고 목포 극동방송도 있고 또 전남 동부 극동방송 또 여수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영상이라고 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받으시면은 그 영상, 따뜻한 사랑 고백 영상,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끼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준비가 되니까 내일도 함께 하시고요. 끝곡 행복한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0: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집,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편안해지는 곳,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쉬어갈 수 있는 곳, 따뜻한 분위기, 또 익숙한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곳이 바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꼭 오래된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천막과도 같죠. 쉽게 흔들리고 또 낡아지고 때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집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돌아올 집이 있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말씀 카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카드가 정말 예쁩니다. 예쁜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끝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 옆에서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돌아올 곳이 있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9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역국 끓이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시간 가장 배가 고파지는 시간인데 미역국을 끓이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함께 먹고 싶습니다. 9507님 그리고 또 우리 집 고양이 간식도 주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4277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반가워요 고피디님 보내주셨네요. 서울에도 봄비가 내리나 봅니다. 부산도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왔죠. 네, 지금은 현재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혹시 모르니까 꼭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0742님 고피디님 즐겁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고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중이라서 저 지금 장보고 어깨에 메고 들고 해서 올라가면서 듣고 있어요. 저 18층 사는데 18층까지 말씀 들으면서 또 이 방송 들으면서 힘차게 올라갈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이 채팅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그 급한 와중에도 믿음으로 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면서 힘차게 올라간다고 남겨주시니까요. 감사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얼른 교체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늘 코너는요, 가정 안에서 또 열방을 향해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맛보는 시간인데요.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세 팀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파파클라스 기도하는 아빠들 부산 파파클럽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자리인 가정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현장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삶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기도하는 아빠들과 함께하는 파파클래스 열어보겠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놀라운 은혜, 오늘 그 클래스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파파클럽과 함께하는 파파클래스,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들의 파파분들을 모셨습니다. 파파분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부전교회를 섬기는 이기봉 집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모리아교회 손상기 장로입니다.
4: 할렐루야 포도원교회 구도형 장로입니다.
5: 대한중앙교회 박성진 집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3: 네. 3주간이 좀 기네요.
0: 다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다들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2: 뭐 좋은 일이 많죠. 예. 그, 저희는 이제, 교회에 이제 좀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네. 하고 있어서 지금 33일째 오늘이 그런데요. 와. 저희들이 그, 이 성전의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학계서 2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매일 나오셔서 네.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야,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네. 이 기도에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격한 주간이었습니다.
0: 정말 기도로 무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손상기 장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1: 형님, 그 형님 멘트가 아닌데.
4: 그렇죠.
1: 고장로님 멘트인데.
4: 이제 세겠습니다.
2: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1: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왔네, 3주 동안. 저는 3주 동안 사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온천천에 있는 운동기구 운동을 좀 했습니다.
0: 네. 근데
1: 제가 지금 그 물을 배달하다 보니까 내가 무릎이나 관절이나 어깨나 팔이나 이런 거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2: 네. 다행히 온천천에 빠지지는 않고 하루도 안 빠지고.
1: 형 아까 거룩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 운동기구가 여러 쫙 깔려 있는데요.
0: 네.
1: 그 인기 있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0: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약간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팔 운동하는 그 운동이라든지 다리 이렇게 오금펴기 같은 운동 기구에는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0: 줄을 서서
1: 그래가지고 네. 눈치껏 왜 저 사람이 빨리 안 끝나나 그거는 하기 쉬우니까 계속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얼굴 보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 친근감도 있는데
0: 네.
1: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네. 어르신들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재밌구나 이렇게 네. 보내고 왔습니다.
0: 아니 장로님 저는 헬스장에서 이 기구를 기다리는 줄은 봤어도 온천천에서 기다리는 거는
1: 그렇더라니 그러면서 네. 서로 눈치 주면서 막 이렇게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0: 네. 눈치 주면서. 요즘 다들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면요. 구도현 장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4: 뭐 제가 형님들한테는 죄송한데 한 3주 동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2: 뭐시라?
4: 그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0: 네. 네.
4: 책도 좀 읽고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고
0: 네.
4: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간들을 좀 많이 줄이고
2: 갱년기네
4: 그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0: 조금 차분한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는데 가을 남자의 그런 모습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준 집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5: 너무 오랜만입니다.
0: 네, 퍼파클럽 자주 와주세요.
5: 죄송합니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동안?
5: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즘에 사람을 좀 붙여주셔서 그런지 전도를 4명을 했습니다.
0: 와,
5: 물론 네. 저희 교회로 오진 않았지만 그 필요한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제가 네. 보내드리면서
0: 와.
5: 그 사람들을 붙이고 멋있겠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떠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쁨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와. 새로운 대단하시네요.
2: 하늘의 상급을
1: 그런 원리가 또 나타났다.
2: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쌌네.
5: 좀 나눠드려요?
2: 아니야, 나도.

0: 했어.
1: 그동안 이렇게 안 보이신 이유가 있었네요. 전도왕으로 거의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계셨네요.
0: 와, 위해서도.
1: 네. 네, 이렇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부산 팝팝클럽이 되길 바랍니다. 팝팝클럽은 부산 팝팝클럽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아빠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묻어나는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0742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기봉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0: 기도하는 파파들의 일상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파파들의 이야기도 마마들의 이야기 못지않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한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죠? 네, 그리고 4277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선생 기장로님.
2: 네, 4274님 파파클라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4277님.
1: 네, 9507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구도영 장로님.
3: 집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1: 네, 또 고공채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성준 지사님.
4: 파파클라스 대환영합니다.
1: 네, 대환영합니다. 라고
0: 저희들도 대환영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파파클라스 기다리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일상 들으면서 함께 웃음 짓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파파클라스 이제 아빠들의 수다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까 구도용 장로님께서 요즘 따라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질문이 마침 이겁니다. 나는 MBTI 다들 아시죠? MBTI E 외향인인가? I 내향인인가?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요?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구도용 장로님부터 이야기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혼자 있는 게 좋으신가요?
3: 네,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네. 너무 좋고.
0: 근데 우리하고 있을 때 묻는 거는 뭐 때문에 묻는 거죠?
3: 예외가 있습니다. 파파들과 있을 때, 형님들하고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혼자 있을 때 저만의 생각 또 제만의 이제 공상이라 그러죠.
1: 네.
3: 상상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1: 이제
3: 그런 것. 들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좀 가슴이 좀 부풀기도 하고
1: 네.
3: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내향적입니다. 틀림없이 내향적입니다.
1: 네. 오늘 장로님 파파클럽 멤버들 그 초청하시는 거 보면 내향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이기봉 집사님, 이기봉 집사님은 확실히 외향인이시죠?
0: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좀 외향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1: 네.
0: 예, 같이 활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보면 웃어요. 바보 같아요.
4: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네.
1: 박 집사님,
0: 아니, 바라보고 네. 싶은 사람.
1: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사람. 네. 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4: 저 원래 인데.
1: 네.
4: 비가 좀 추적추적 오면
1: 네.
4: 살짝 아이가 되기도 해요.
1: 아, 이렇게 좀 감성이 젖어드는 시간.
0: 우리 가운데서는 제일 아이예요.
4: 네, 그냥 그렇죠. 아이, 제가 어린 제일 아이죠.
1: 아, 혼자 있는 시간 좀 즐기시나 봐요.
4: 어른과 아이 얘기하시는 거 보시면
0: 맞아요. 그 얘기예요.
5: 저는 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외향인 것 같습니까? 내향인. 저는 저 스스로 모르겠어요.
4: 그럼 시험 쳐보세요.
0: 최승을 몰라요?
4: MBTI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5: 뭐 그런 쳐보지도 않았고
1: 네.
5: 그런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저는 혼자 있을 때는
0: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5: 그 말씀하고 또 요즘은 또 우리 박성준 대표 때문에 CPMC에서 네. 또 뭐 기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1: 네.
5: 그 연습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합니다.
1: 아, 네. 네.
5: 그러면서 은혜를 좀 느끼죠.
1: 네.
5: 근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좀 반감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5: 내 안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같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1: 네.
5: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도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처럼 같은 은혜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1: 네.
5: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생각은 있어도 뭐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 그런 그런 생각
0: 다 그래요. 그
5: 그래?
0: 예, 그 혼자 있을 때하고 여럿 있을 때하고 다 안 똑같아요.
5: 아,
1: 아무래도
5: 그렇습니까?
1: 저희
5: 위안이 됩니다.
1: 파파클럽

0: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는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고
2: 아멘입니다.
3: 확실한 건 손남노님이 네. 기타가 엄청 늘었어요. 오. 계속 혼자 계신가 봐요.
2: 아니 네. 틈만 나면 연습하거든요. 사실 그렇구나. 틈만 나면
0: 네. 장로님
2: 재밌거든요. 네.
0: 기타 실력도 언제 한 번쯤 보여주셔야죠.
2: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0: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계실 때마다 기타를 치시는 걸로. 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파파 클라스 계속 이어갑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올려드리겠습니다.

0: 어서와, 팟팟 클래스는 처음이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기도하는 아빠들과 함께하는 팟팟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 오신 파파블레 클래스를 나누고 경험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센텀 영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주영 집사라고 합니다.
0: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심집사님. 네, 집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1: 아, 제가 지금 창원 극동 방송만 있을 때 부산 극동 방송 이렇게 사옥한다고 할 때 부산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동참했지만 저도 그때 여기 벽돌 하나를 갖다 놓는다는 심정으로 네. 이렇게 후원을 하고 했었는데 네. 직접 여기 와서 이 건물들을 보니까 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특별히 부산 극동 방송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고피디님을 보니까 네. 너무 은혜롭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이뻐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고피디님.
0: 저 광대가 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4: 하나님이 다양하게 임하시네.
5: 그러고 시작하네요.
0: 귀한 그 섬김의 손길이 묻어나는 이 건물에 오시니까 더욱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고정 질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별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저를 보면 아굴라 집사님. 이렇게 듣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굴라 집사님은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네. 저도 평신도니까 정말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그 삶과 선교가 하나가 됐듯이 네. 저도 제 업과 선교가 하나가 됐으면 하는 것. 그리고 아굴라 집사님은 성경에 능통했고 네. 또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헌신된 그런 자세들을 보면서 네. 평신도로서의 최고봉인 아굴라 집사님 닮았습니다라는 말을 우와. 듣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0: 네, 아굴라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7님께서 집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9507님,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 소개 시간입니다.
1: 아, 우리 가족은 극동방송이 맺어준 저희 아내.
0: 오, 오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아,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부산 극동방송 있기 전에 창원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0: 오,
1: 지금 창밖을 열어보셔라. 오. 그러면 케이크와 폭죽이 문을 열자마자 폭죽이 올라가면서 결혼해주세요라는 그래서 그때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극동방송이 이어준 예, 저희 아내와 같이 살고 있고
4: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3: 후원을 더 하세요.
0: 와, 저는 이런 프로포즈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요.
1: 그렇죠.
0: 와, 얼마나 감동이고 또 감사했을지. 와,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사랑하는 진혜숙 집사님, 못난 저와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5: 네. 찐 극동방송 가족이네요.
4: 자기를 못났다 하지.
6: 우리 인권사님 그 무남녀로 보이소.
0: 와,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와 멋진 집사님. 네, 4277님께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1: 아굴라 집사님 반갑습니다. 4277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9507님께서 와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9507님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잊지 못할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는 아빠들의 기도 모임 함께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그 전에 제 가족 소개를 다 못해가지고.
0: 아, 네. 소개 이어서 해주세요.
1: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다가 최근에 예수님 믿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초등교사가 된 저희 아들 그리고 저희 딸 역시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최근에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0: 있고 또 초등 교사가 되고자 교대에서 지금 대학생인 딸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저희 가족들이 원래는 미약했으나 이렇게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가정이 성교적인 또 가정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이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말씀은 다 이렇게 못 들었지만 눈물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 모임 함께 하시게 된 계기 부탁드립니다.
0: 예,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에서 한 17년 정도를 섬기고 네. 올해는 좀 쉬고 있지만 제가 학생들을 면밀하게 보면 이 가정이 무너져서 학생들까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1: 네.
0: 학교의 생활도 너무 지옥 같고 힘든데 가정에 돌아왔을 때도 어떤 누구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울증과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견디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부와 아빠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1: 네.
0: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버지들이 깨어있지 않고 신앙으로 바로 서있지 아니하면 지금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서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정동수 장로님께서 아 파파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와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1: 네.
0: 기도로 우리 부산 대한민국 아버지를 바로 세워보자 라는 또 권면을 해주셔서 제가
1: 네.
0: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와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로 바로 세우는 그 가정. 네, 3953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뭐 읽어주시겠어요?
0: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아버지들 최고입니다. 고피디님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1: 네,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아버지들 정말 최고입니다. 네, 파파클럽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0: 사실 저는 몇 번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좀 외로웠거든요.
1: 네.
0: 혼자 있구나. 아, 나 혼자뿐인가? 뭐 이렇게 낙담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여주셨듯이 여기에 바알에게 꿇지 않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파파클럽 기도원 기도하는
1: 네.
0: 분들이 아버지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힘이 나게 되었고
1: 네.
0: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보자는 큰 힘을
1: 아멘.
0: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기도를
2: 되네.
1: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도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극동방송에서 저도 들은 이 예화인데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파파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함께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나오셔서 큰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정말 그 기도의 아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바로 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비전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0: 네. 그 특히 부산의 그 청소년 복음화율이 4%가 채 안 된대요.
1: 네.
0: 이대로 가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통계 수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기도로 바로 세워져서 이 청소년들을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1: 네.
0: 복음화율이 10%, 20%, 30%가 넘어가는
1: 아멘.
0: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파파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음 세대의 그 복음화율 또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서와 파파 클래스는 처음이지 오늘은 센텀 영안 침례교회 신주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신다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디 앨런.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파파클라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0742님께서 채팅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이규봉 집사님 읽어주세요.
1: 기도하는 파파들의 일상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파파들의 이야기도 마마들의 이야기 못지않아 보입니다.
0: 네, 또 1419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손상기 장로님.
2: 기도하는 아버지 파파클럽 파파클라스 반갑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4277님 보내주셨는데요.
3: 3주 만에 뵈니까 이야기 보따리가 풍성합니다. 좀 더 자주 배워야 될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좀 더 자주 배워야 될지 싶습니다. 정말. 950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4: 저희 신랑도 때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시간이요. 모든 파파분들 힘내세요.
0: 네, 파이팅입니다. 417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심중 집사님.
5: 저는 저희 남편 장로님과 함께 듣고 있는데 파파클라스 수다에 깊은 공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귀쫑긋 듣고 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953님도 운동 중이라고

0: 하시는데 선생 기장님 읽어주세요.
1: 아, 파파칼라스 너무 멋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아버지를 최고입니다. 고피디님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0: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671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믿음으로 고 아내가 전복 씻고 다듬는 것 힘들어해서 제가 전복 다듬고 씻고 하면서 방송 들어요. 믿음의 파파들 축복합니다. 용인에서 출첵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네. 파파분들은 정말 이 방송 듣고 계신 파파분들 포함해서 모두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꾼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치기 전에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인데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논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구도현 장로님, 지난 미션이 뭐였나요?
2: 가족 단톡방에 평소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보내기였습니다.
0: 네, 가족 단톡방에 평소라면 직접 말하기 어색해서 못했던 짧은 진심 한마디를 보내면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기봉 집사님 보내셨어요?
3: 아, 저는 고민만 하다가 못 보냈습니다.
0: 오, 이렇게 때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2: 무서워서 못 보신 거 아닙니까?
3: 아, 거기까지 나가면 곤란한데. 네.
0: 손상기 장로님은요?
4: 네, 저희 가족방은 8명이거든요.
0: 네.
4: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 3명과 아이들의 배우자들.
3: 8방.
4: 8명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오전이다. 다들 조심히 다녀라. 사랑한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0: 네.
4: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큰딸이 아빠도 이렇게.
0: 네.
4: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0: 저도 오늘. 단톡방에 아버지의 답장을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지나가 버려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2: 아니, 상경이 형 평상시에 그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멘트는 늘 사랑한다 뭐 이런 걸 자주 하시잖아요.
4: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의외가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
0: 구도영 장로님, 이번 새로운 미션은 어떤 건가요?
2: 네, 이번 새로운 미션은 이번 주 미션은 아버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3분 기도하기입니다.
0: 네, 특별히 이 미션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2: 네.
4: 네, 해마다 6월 6일에 파파클럽이 주최하는 아버지 금식기도회가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니다.
0: 네.
4: 6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도원교회 드림센터에서 갔습니다. 아버지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네.
3: 아, 아버지들은 오신 게 아니고요.
0: 네.
3: 온 가족이 함께하는
0: 맞습니다.
3: 아버지 금식 기도회입니다. 가족 네. 다 오십시오.
2: 다음 세대도 함께합니다.
3: 다음 네. 세대. 예.
0: 정말 그야말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네. 기도회네요. 네.
4: 한마디 하니까 두마디 하네.
3: 네.
0: 6월 6일 토요일 10시 아버지 금식 기도. 네, 함께 가실래요? 이렇게 문자를 다른 파파분들께도 보내보는 것도 이번 주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꼭 수행하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미션 수행 여부와 후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고 파파클라스 파파클럽 멤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아빠들, 부산 파파클럽 멤버들과 함께했는데요. 가정 안 그 중심에 기도와 믿음이 바로 서야 함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효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한웅재의 음성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없이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이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서 보면 아이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건 아직 상황 판단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어서 아이가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며 잘 가르치면 되겠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때론 무섭다고 하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자라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어른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아져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눈에 띄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람과 나태함,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나만이라도 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당히 착하게 살자고 타협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합리화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양심을 방해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힘들어지죠. 그러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 나누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승의 여자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원수처럼 지냈고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 한 번도 내려놓지를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은 얼굴도 마주보지 아니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요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인이라면은 사마리아 땅에 절대로 가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을 떠러 온 것 보니까 종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

편을 다섯 번째 바꾸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여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역사적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 여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분이 왜 자기를 만나러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가셨을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됐는가? 왜 가야만 했는가? 의지를 가지고 안 가면 안 됐는가?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청결한 여자도 아니고 남편 다섯 명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여자요, 가난한 자요, 이방인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다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왜 찾아가야만 했는가? 바로 그곳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뭐가 대단하다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남편 다섯 번째 살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를 그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야만 했습니까?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는 그 여자는 자기 지금 처지가 다섯 번째 남자와 살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고 싶다, 나도 온전한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그분께 내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한번 아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물을 길러러 오는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낮잠을 자는 그 정오에 여자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자기 혼자 물을 떨어왔을 때에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래 말을 했더니 여자가 말했죠. 선생님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무나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를 오가다가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서 물어보는 것. 이분은 다른 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여자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은 평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묻고 싶은 질문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 여인은 한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나도 내 죄 많은 여인이지만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한번 내어놓고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21절과 20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지만은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24절에 명백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율법사들도 아니고 이 여자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 여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고 남자를 여섯 번째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살아가는 이런 여자의 마음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번 아뢰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가 사는 땅은 사마리아 땅이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간접적으로, 유전적으로 절대로 그 땅에 가지 않고 저것들은 다 지옥의 불소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관습을 넘어서,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서, 민족적인 그런 경계를 넘어서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왔든지 언제 왔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주일학자생이든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 사람들도 남편을 여섯 번째 바꾸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가시거리로 싣고 다니면서 매일마다 야, 또 남편 바꾸었단다, 또 바꾸었단다, 이번에 여섯 번째란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여자를 찾아오셨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바르게 내 소원을 아뢰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옵소서.

깨치십시오. 이런 열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전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미천한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앉아서 떠들고 놀고 주부 보고 시간 보고 뭐하러 갈까 이런 것들은 다 뿌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다 찾아와 주셔서 신기하게 기적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 나의 문제가 복잡했던 것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여러분들 육체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TV 보고 싶잖아요. 목욕탕 가고 싶잖아요.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낚시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내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야 교회 가자 야 와 왔느라 교회 와 내 몸을 교회에 앉혀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내 몸이 저 다른 데 있는데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지금도 찾는다고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나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부터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김해농공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수요일날에도 보증수업 다 할 때도 나는 보증수업 수요일날 되면 무지로 다 왔습니다. 그런 보증수업 안 하고 오면 그 다음날 가면 스자님한테 찐빵 받고 불려가고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러 다 갔습니다. 학교 시험 때문에 주일날 시험 치는 것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잣대서를 내고 우리 엄마까지 교회,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잣대서 다 쓰고 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울고 불고 이놈의 자식아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퇴하고 이놈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잣대서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에 예배라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데 딱 한 번 빠지죠. 딱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시골의 교회라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손선생 내보고 고등학교 때 손선생이라 불러서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겨울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막 대부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애들 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동네 금강원, 옛날에는 동네에 금강원이 있었어요. 놀이시설도 있고 동물원도 있었는데 거기 가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겨울에 히터를 틀어가지고 그 따뜻한 차를 타고 삼계고개를 넘어서 김해를 넘어서 구포 만덕터널을 지나서 저 동네 금강원으로 가는데요. 시골 아들이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 가니까 막 멀미를 하는데 멀미를 여기서 한 사람이 괴괴괴 자리 하나에 세 명씩 앉아가지고 막 가는데 그게 괴괴괴 하니까 막 나중에는 이게 버스 안에도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관광버스 거기에 사람 다니는 그 복도에다가 애들이 다 이렇게 80명 정도 갔는데요. 5, 60명이 멀미를 다 하는 거예요. 냄새가 냄새가.
그래가지고 동네 근공원에 도착을 했더니 막 벌써 기, 광

망기사 선생님이 막 이 막 욕을 하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런 놈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일부 교사들은 애들을 데리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교사들은 관광버스를 대놓고 그 겨울에 물때가 와가지고 애들 그 토해낸 거 다 치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거 치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그 막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동물원 구경을 다 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애들이 두 명씩 타면 비행기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건데 그게 탔는데 멀미가 좀 깨는 줄 알았는데 그 비빙빙 하니까 거기 그 위에서 또 그러니까 밑에서 놀이기구 하는 사람이 막 또 해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그 겨울에 계획해가지고 그 비행기 양치를 그 위에 페인트 위에 토해난 것들을 또 다 치우고 그날 막 멀미 때문에 완전히 노이로자 그랬어. 그럼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관광버스 기사가 전부 다 멀미약 안 먹이면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약방에 맥북에 있는 데 가서 멀미를 다 한 100개 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애들한테 멀미약을 다 줬어. 그러고 오니까 한 김에 좀 오니까 애들이 다 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뒤에서 보니까 다 대부분 피곤하기도 하고 멀미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길래 내가 뒤에 보니까 멀미약이 한 9개 남은 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까서 나도 한 병을 먹어보니까 야 이게 바카드처럼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다 왔는데 멀미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내가 그 뒤에서 멀미약을 한 9병을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달달하게 그 다 먹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라. 화요일 날 동네 건강원에 갔는데 잠을 깨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수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군대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험 칠 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 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도 보면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보면은 수요 예배도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체가병 메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릅니다. 아, 공부도 못하는 게 예배를 들으러 오네.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런 애들이 나중에 자라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와, 나는 그때 수요예배도 학교 마치고 나는 예배드리러 바로 갔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단다. 다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인생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착 감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위성으로 사진을 찍듯이 흐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찍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찾는가? 누가 나를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공부 잘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능력이 오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가문을 만났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학년의 총대가 되었어요. 책임자가 되었어요. 신학교는요 3시간을 딱 마치면은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학생인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뒤에 오는 거야. 시간 시작됐는데 그때 문 열고 들어오고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한 번은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문을 내가 잠겨버릴 거다. 그럼 그날부터는 내가 문을 다 잠가버렸어. 아, 그랬더니 뭐 지만 하나님을 잘 믿냐 어쩐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존 칼빈을 빗대어서 저를 손 칼빈이라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러 갈 건데 왜 어차피 갈 것을 늦게 가고 지게 가고 왜 정성 없이 왜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나는 그게 답답해요. 어? 학교에는 지가 가면 어떻게 하지? 뛰어가잖아, 뛰어가잖아. 학교 가도 늦으면 어떻게 하지? 뛰어가야지! 근데 왜 교회는 안 뛰어와? 어? 왜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요? 왜 학교 가는 거하고 왜 다르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 정성을 안 쏟아요? 나는 그걸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정성을 다해야 돼. 저는 안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 설교들은 피곤할 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얼굴 보는 거 봤습니까? 다 감사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나도 때로는 잠이 오면요 진짜 꼬집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진짜 수치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야지. 고개도 내가 숙이고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 예배 드리는 적 봤습니까 여러분? 자세를 90도로 딱 바래서 딱 쳐다보고 그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왜 어차피 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정성을 다해야지. 이 30분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요. 예배 드리는 앉는 자세부터 바로 딱 해서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탁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놀라운 일은 왜 거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여자, 불결하게 쫓아온 그 여자, 남편을 6번이나 바꾼 그 여자,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손갈지라는 그 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도 디디지 않는 그 땅에 사는 그 여자, 이방인, 가부, 혹은 가난한 사람, 이 여자도 찾아오신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미친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도 더 많은 장르를 할인해서 할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한 가정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후손 5대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부엌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건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사회와 나라에 공헌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고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그 후손들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금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교의 사용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2: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3: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

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지셨던 분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걸어온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몸도 마음도 유독 지치는 듯한 하루도 있죠. 오늘 여러분 그런 하루를 보내셨다면 다윗의 이 고백이 더 조용히 더 깊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노라 고백했던 이유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생겨서도 또 이 처한 상황이 나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알기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윗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어노인팅의 11집 앨범 중에서 손잡고 함께 가세 들려드렸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000년 전 다윗과 함께 걸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보자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화답해 주시죠.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손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멘으로 받고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캘리그래피 작가 김수빈 작가님의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오늘도 예쁜 엽서 준비했는데요. 꼭 받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부모님, 배우자, 우리 셀 모임 식구들, 목장 식구들, 전도 대상자, 직장 동료들 나누어 주시고 또 SNS에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한번 바꿔보시고 배경화면으로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다섯 분께 노브엘에서 드리는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500명의 아멘 한번 이 도전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때 아주 멋지게 성공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야성을 그 아성을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이만한 저력이 있다, 극동방송을 듣는 나, 이만큼 저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됩니다. 요즘 듣기만 하고 출석 체크가 좀 뜸했어요 하시는 분들, 네, 뜨끔하시죠?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울극동방송 FM 106.9MHz, 제주 104.7MHz, 서귀포 101.1MHz, 부산 FM 93.3, 녹산중계소 96.7MHz로 듣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앱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아멘 기다립니다.

아멘. 오버플로우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했습니다. 6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저질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002님, 아멘. 2088번님도 샬롬 외쳐주셨고요. 5093님, 그리고 2974번님, 아멘. 찬양이 너무 좋아요. 2088님. 4711번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정말 아멘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0134번님, 아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시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물 주시면 더 힘내서 전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정말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0134님. 와, 이분은 선물을 보내드려야겠죠? 네, 제가 꼭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3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는 우리 딸을 응원하며 힘주고 싶어요. 아멘. 아, 사실 여러분의 사연을 읽다 보면 다 선물 드려야 돼요. 제가 창고를 탈탈 털어서라도 모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 연휴 동안 일이 많아서 피곤하게 보냈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으쌰으쌰 해봅니다. 0109님. 2305번님은 너무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새로 산흰 티셔츠 입고 가신 딸내미, 오늘따라 마라탕이 땡긴다며 야무지게 드시고 티셔츠에 국물이 다 튀어온 모습에 좌절 중입니다. 아, 본인이 세탁기에 넣으라고 하세요. 네. 직접 지워봐야 잘안 지워진다는 거알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7807번님, 아, 이렇게 부끄러운 사연들 간혹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들으면 힘이 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어? 저 집사한 거 어떻게 하셨죠? 혹시 저랑 같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이실까요? 네, 예, 조집사입니다. 아, 주님 얼굴만 보면 모든 슬픔과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퇴근길에 우리 피디님 포근한 목소리가 주님의 위로처럼 들립니다. 감사해요라고. 아, 몸둘 바를 모르는 문자 제2번. 네, 전참 항상 감사한 것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 찬양이 생각나요. 죄송해요. 못 부르는 노래를. 그만큼 아, 내 목소리를 내가 잘 아끼고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복음 전하는 도구니까요. 잘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됩니다. 감사해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힘내보겠습니다. 자, 6시 19분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이 참 사랑하시는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남자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원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CCM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미리 그 플레이리스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영어로는 소문자로만 CCM 대문자가 섞이면요 자동문자 이 툴이 작동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소문자로만 보내주시고요. 우리말로는 CCM 네 된소리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로고송 듣고요. 위클리 CCM 우리 평화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송 듣고 올게요.

0: 위클리 CCM.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CCM 찬양을 함께 듣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참 좋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 일주일 동안 수요일만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시간인데요. 위클리 CCM 함께 하시는 히스킹덤 뮤직 대표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아입니다.
0: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1: 아, 너무 감사하죠. 저도 요즘에 종종 네. 전보다 조금 더 자주 이 행저질라에서 네. 또 이렇게 들어왔다고 네네. 찬양 소개해 주시는 거 들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네. 아, 감사하고 또 잘 듣고 계시는 분들 많아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찬양 추천해 주시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1: 네, 히스킹덤 뮤직 오픈 채팅방에서 찬양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거기는 아침 추천이라서
0: 맞아요.
1: 해질녘 감성이 아니거든요. 또 하루를 자분하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노래들 추천하곤 하는데 네. 또 이곳에서 또 다른 소개 문구로 또 다른 찬양들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찬양 소개하면 좋죠.
0: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카카오톡에서 검색하면 되죠.
1: 네, 그럼요.
0: 네, 히즈 킹덤 뮤직.
1: 아,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히즈가 아니라 히스예요.
0: 히스.
1: 네네네.
0: 네, 히스 킹덤.
1: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0: 히스 킹덤 뮤직 여러분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또 좋은 찬양도 월요일 아침마다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이게 사람이 지칩니다.
1: 맞아요.
0: 네, 한 주에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게 콜라보를 하면 좋겠네요.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추천 차량 받고 지칠

때쯤에 행정전화에서 저녁에 또 찬양 추천받고 남은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찬양 큐레이터 단상 듣고 만나보죠.

어둠은 독립된 에너지가 아니라 빛의 부재라고 들었습니다. 어쩐지 막연히 두려운 대상도 빛이 주어지면 안심이 되더군요. 잠깐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빛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이 주는 온기는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

0: 네, 위클리시 씨의 오늘의 첫 곡. 아, 참 기분 좋은 찬양이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르의 Shining Light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0: 네, 와. 뭔가 우리가 아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1: 네.
0: 곡이야말로 아침에 좀 어울리는 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아침에도 추천했던 찬양인데요. 이 곡은 사실 그 작곡 캠프에서
0: 네.
1: 또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모인 작곡 캠프에서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신나는 곡과 메시지가 참 많은 분들에게 힘을 또 드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아침이건 저녁이건 늘 힘이
0: 아,
1: 필요합니다.
0: 그럼요.
1: 예, 또
0: 그럼요.
1: 저희 같은 그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또 아침에 회사로 나갈 때 회사에서 가서 일할 힘이 필요하고요.
0: 그렇죠.
1: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 사역을 할 힘이 필요하거든요.
0: 집에 갈 힘이 필요하죠.
1: 그럼요.
0: 예. 아, 하루에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다를지언정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은

0: 참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오류의 샤이닝 라이트 바로 아침에 들어도 저녁에 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찬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곡 캠프라는 게 있다는 건전 처음 들었어요.
1: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 이머징 아티스트 송캠프라고 해서 그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0: 네.
1: 그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아마 뭐 집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0: 와, 네.
1: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고 하는데 그곳에서 프로듀서 최유한님 또 하덕규
0: 오,
1: 목사님도 멘토가
0: 네.
1: 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이런 걸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곡이라고 들었어요.
0: 와, 찬양 사역자님들만 같이 모이는 거죠? 저도 왠지 슬쩍 끼고
1: 아닙니다.
0: 싶은데.
1: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하시고 올해도
0: 네.
1: 2월 달에
0: 아, 했군요, 이미.
1: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 저는 포럼에
0: 네.
1: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또 여러 찬양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0: 네. 뭐, 곡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좋은 곡도 함께 만든다고 하니,
1: 네.
0: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가요? 참, 곡만큼, 이 멜로디만큼 힘이 됩니다. 끝이 없는 터널 같아 하늘은 보이지 않아. 왠지 내 현실 같은데. 애써 노력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곳. 내게도 빛이 있을까? 어둠 속을 헤매이다 내게 찾아온 그 사랑의 목소리가 내 안에 빛이 되었네.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온다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1: 네. 참, 여기 그 음원 속의 글에는
0: 네.
1: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어디든 전도자의 삶을 기대해 본다. 힘있게 선포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잘 선포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사실 빛은 감추기지만 않으면
0: 네.
1: 그냥
0: 드러날
1: 드러나잖아요.
0: 수밖에 없죠.
1: 예, 그런 삶이길 원합니다.
0: 저는 이 가사의 첫 부분만 보면서 내 현실이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후렴에 보니까
1: 네.
0: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큐레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다가온 이 빛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선포적인 찬양이네요. Go shining light 내게 드리워진 그 빛을 따라 이미 내게 주신 그 힘을 다해 We are shining your light 우린 노래 안에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신 감출 수 없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런 힘나는 힘찬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끝이 없는 터널 내 인생 간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빛 활짝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에요. 뭐, 조 PD 너무 힘든가 보다. 뭐
1: 네,
0: 이렇게.
1: 오늘 사연이 쏟아질 것 같아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도 감사하죠.
0: 우리 삶이 다 그렇죠. 사실 뭐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아무튼 위클리 CCM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오르의 Shining Light였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영어 소문자입니다.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그때 그 찬양 뭐더라. 평원님이 추천해주셨던 그 찬양 뭐더라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추천 찬양 만나볼 텐데요. 큐레이터 단상 먼저 들어보시죠.
1: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조금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말입니다.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빛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 다시 일어납니다. 여전히 어두운 구석들이 나를 에워싸고 무너뜨려도 다시 일어나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숨길 수 없는 빛이 오늘도 내게 비춰졌음을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위클리시시의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찬양 어떤 곡이죠?
1: 예, 존노님의 빛을 따라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0: 목소리만 들어도 아 존노님이구나 라고 네. 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와 참 오랜만에 들어도 이 목소리가요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 존노님과 되게 한 40분, 50분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0: 와, 아, 그러셨군요.
1: 네네. 그래서, 네. 아, 이분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이 곡이 만드신 분이, 네. 이전부터 작업하던 분이었는데, 이전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셨대요.
0: 오, 이 곡을 만들기 전에는요?
1: 네.
0: 네.
1: 그러다가 존노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시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시면서 이 노래도 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참 빛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곡 사실 빛이라는 테마로
0: 아,
1: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고
0: 네.
1: 사실 존노님은 목소리 자체에 빛이 있어요.
0: 아 정말요, 정말요. 네.
1: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좋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서 목소리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곡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일상에 우리가 힘든 순간 그냥 다시 일어나자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존노 씨가 부르면서 아 진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그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0: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매주 대주제를 먼저 여쭤봤었는데 오늘 그걸 깜빡했는데
1: 네.
0: 두 곡을 듣고 나니까 명확해졌네요. 아 주님의 빛.
1: 아, 맞습니다.
0: 네. 와 저는 존노님을 이 방송사에 몇 번 오셨을 때 뵀어요. 저희 직원 채플에도 오셔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간증도 나눠주셨는데 저보다 최근에 그렇게 깊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니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 존노 전도사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1: 아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존노 씨가 테너로서
0: 네.
1: 또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네.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에서도 활동하시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 여쭤봤어요. 당신을 크로스오버 가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의 삶에 있어서 크로스오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이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대중음악에 있으면서 이제 종교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인 게 먼저고 또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먼저인데 이런 거 어떻게 안 하겠어 하고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시고
0: 네.
1: 또 결혼을 하면 또 인기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또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런 것들이 자신이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0: 네.
1: 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빛을 숨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드러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내 앞에 펼쳐지는 오늘이 한없이 버거워질 때 길 잃은 나의 마음 무너져 의지할 곳 없을 때
1: 이것도 PD님 얘기네요.
0: 제가 혹시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네네. 공중파를 통해서 조 PD가 많이 힘들다더라 삶이 고되다더라
1: 네.
0: 아,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죠.
1: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이 가사를 못 읽겠어요 자꾸 그러시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이 영원할 것만 같을 때 아, 내 깊은 곳 어딘가 들려오는 나를 깨우는 노래 빛을 따라 다시 일어나 너의 길을 밝혀줄게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지친 날 일으켜 세우는 노래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찬양 존노님의 빛을 따라 다시 일어나였습니다. 아름다운 두 곡의 찬양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영어로는 소문자로 우리말로는 CCM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빛이라는 주제로 두 곡 함께 했는데요. 형아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곡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힘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오늘 점점 어두워지는 시각인데 조금 있으면 또 해가 질 텐데
0: 네.
1: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빛을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위클리 CCM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히스 킹덤 뮤직 대표 연병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 푸드 박평의 인생 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하세요.

네, 위클리 CCM 코너로 함께한 행저질라 수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제이미션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아, 주님 얼굴만 보면 모든 슬픔과 고난 이겨낼 힘 주십니다 하신 우리 4797번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띄워드립니다. 자, 위클리 CCM 플레이리스트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은혜 가득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나와도 함께 걸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의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성결치 못한 것은 비우고 성결한 것은 채워가는 매일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빛에 과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고 절망을 비우고 절대적 소망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호흡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속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의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죄지을 자리에 아예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에 이어 세 번째 간청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고 평화를 잃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시험을 만났거나 또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있거나 혹시 또 시험에 빠졌다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로 시험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이것은 실력이나 재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거죠. 어느 적정 수준에 이르렀나 평가 검증하는 것, 또 실험실에서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 이게 테스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잘 만들었는지 실험한다,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을 떠보는 것도 시험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거나 또 열심히 숨기고 일했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소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잘 감당하면 그 테스트에, 그 떠보는 시험에 잘 통과하면 참 성숙한 분이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편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시험 들었다,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죠. 또 육체적인 고통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고통에 빠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시련을 겪는다. 투병하는 중에, 또 사업이 어려운데 계속 스트로크를 하는 거, 우리 시련을 겪는다. 이걸 또 연단이란 말도 씁니다. 연단 받는다. 이것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혹받아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죠. 유혹은 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혹에 받아 시험에 빠졌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의미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로도 실험을 가리키는 단어나 또 유혹, 시험을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도 어떤 때는 시험으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도 똑같아요. 학기말 기말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보다가 남의 것 컨닝하고 싶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 유혹, 육체적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불법을 자행하려는 유혹,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시험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하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시련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 이 믿음을 시험하려 한다. 이것은 테스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짓도록 유혹해야 되겠다. 유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혹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그렇죠? 유혹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 시험은 하시지만 결코 자기 백성을 죄에 빠뜨리는 시험, 유혹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그것이 유혹이든 또 검정이든 시련이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몰라라 하는 시험, 네가 시험을 받든 말든 유혹을 받든 말든 하나님이 방관하는 시험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는 중에도 시련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한국말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어도 그렇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시험 중에도 시험을 주관하는 분, 시험을 관장하는 분, 또 시험을 잘 치르도록 응원하는 분, 또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다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시험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설사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시련을 받는 것은,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날 몰라라 하시는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실로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쁘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나니. 환란 자체가 즐겁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란보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더 크신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통과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이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에 주님이 쏟으실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이 시련, 이 시험, 이 유혹, 이 고통, 이 문제들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시험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빚어갈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페이르라스모스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데리고 가신 것은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험을 통과시켜서 잘 되게 하려는 뜻인 줄 알고 기뻐히 여기라. 뒤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을 치르다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고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잘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시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꼭 필요한 줄 알고 시험을 필수 과정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 시험 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도 시험 치는 건 다 싫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분들이 시험만 없으면 너무너무 훈련 재미있게 받을 것 같은데 아 시험 때문에 힘들다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든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없으면 훈련이 잘 될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 더 편안하게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을 뿐만 아니라 아 이제 1학년 수준이 됐구나, 5학년 수준이 됐구나, 이 검증만 받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이런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순전한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도 그 각가지 시련, 시험을 통과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피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시험 가운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이번 이 시련, 이 시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빚으시려고 뭘 더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시험 잘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험 중에도 주권적으로 다 인도하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신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볼래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시험 자체를 면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험 면제해 주세요, 어려운 시험이나 유혹은 아예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은 있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죄된 성향이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험이 없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초신자에게도, 오래된 신자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기가 막힌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급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다, 저런 사고가 났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고소하기를 절개하는 자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요,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섭섭해지고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속상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데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잠 못 자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을 때 잠을 못 자고 힘이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 내면은 유혹 받으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유혹에 눈독을 들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웬만한 시험에는 안 빠져,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항상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우 제가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냥 범죄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형제의 잘못을 보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더 정직한 기도인 겁니다. 사탄과 맞붙어 싸우겠다고 내 욕심과 싸워 나는 이길 거야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차라리 평소에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시험에 빠질 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유혹이든 긍정적인 연단이든 시련이든 주님이 좋은 뜻으로 우리를 시련을 주시든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데도 그걸 못 견뎌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유혹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시험, 시련,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빠져든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면 나 지금 시험에 빠진 것 같아, 시험에 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 외적인 시험, 역경과 시련이 없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외적인 시험 중에도 죄에 빠지지 않기를,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가난, 재정적인 파탄, 또 불치병에 걸렸다 질병, 또 끔찍한 박해, 실패, 이런 외적인 고난이 오면요 멀쩡한 사람도 이 고난 앞에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분명하다고 알지만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 불평, 짜증, 좌절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죄에 빠지게도 해요. 이걸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고통을 각오하고 고통이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죄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나님과 합의를 해가지고 사탄이 고소고발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지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 거지가 됩니다. 심지어 10명의 자녀까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 가려움증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또 상처가 나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지 라고 권해요.

4장 이하에 보면 그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통을 주겠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야? 다 맞는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그 옳은 말들이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그야말로 고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중요한 것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그에게 고통을 면해주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의 자리까지. 누가 또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사탄이 너희들을 시험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내가 시험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험하겠다고 너희에게 요구했는데 그러나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빠진다면 회개하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 그런데 혹시 시험에 빠져버렸다면 다시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옥에 가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각오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에, 사실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46절에 또 자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기도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 안 치게 해주겠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안 하고 시험이 계속 올 텐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권력자가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고통이 올 거다, 유혹이 올 거다 이 말이죠. 하지만 잠만 잤던 제자들은 환난이 오니까 두려워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그 고통을 감당할 각오를 하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환란을 피하려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환란을 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란을 당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면 끝까지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제대로 가게 해 주시옵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 계속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역사, 박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고통 면하고 싶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어떤 고통이 와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손해와 핍박이 와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오해도 감당하며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약한 지점은 아예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먹을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질까 봐 아예 음식을 멀리하고 아예 음식을 사다 두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음식 조절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합숙 훈련도 하더라고요. 합숙하면서 그냥 음식 조절을 하려고. 공부를 정말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딱 끄고 도서관 독서실에 가서 칸막이 쳐놓고 아무것도 없이 해서 딱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더

0: 꼭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섬뜩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눈을 뽑아라 팔을 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음 증거에 방해될 것 같다면 더 절제하고 더 죄를 멀리하고 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멈출 일은 없습니다. 아마 임종할 때까지도 계속 시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죄된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시험 중에도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시험을 관장하고 계시고 시험 중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시험에 이기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시험 중에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주권을 믿고 시험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역경과 시련은 물론 내면에서 나오는 내적인 유혹까지도 나는 유혹 안 받아 나는 시험에 안 들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자리 유혹 받을 자리는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속히 구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시험에 잘 들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을 믿으며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미리미리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한 우리가 되시기를 혹시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이 시험 잘 치르셔서 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봉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왕의 마음조차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계획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세상 권세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 불의하고 기도하면서도 약자를 외면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첫 곡 필립앱의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노영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늘 얻으려 하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합니다. 전쟁을 위해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하셨기에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양만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길을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라이프웨이 워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기뻐하시지요. 예배와 삶이 별개라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귀하신 분이시네요. 아, 신청하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 뉴어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속의 왕 사자가 여러 동물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가 다 차려진 성대한 잔치였지요. 그런데 이런 식탁을 앞에 두고 대뜸 돼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은 없습니까?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우리에서 먹던 밀 이삭을 찾는 돼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자가 차린 진수성찬 같은 영혼의 진미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찾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포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지요. 이 귀한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땅에 떨어진 음식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의 진미를 매일 묵상하며 섭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이 과연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본성을 넘어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의 나라를 구원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이들의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모두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식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배운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배운 것, 곧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시는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낮에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시간 있을 때 부모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한 성공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천지만물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생명을 주신 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삶인데요. 오늘도 그 부르심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흥겨운 곡이었죠. 빈야드 뮤직의 옴니버스 음반 All I Need 중에서 All Creation을 보내드렸습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이클리스 6의 곡으로 Be Still My Soul 아카펠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Wonderful Peac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내가 만민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이어서 레니 르블랑의 곡으로 You are so faithful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곡이었죠. 지금 들으신 곡은 레니 르블랑의 곡으로 You're So Faithful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사랑을 깊이 찬양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그 전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내가 만민 중에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호산나 앨범 My Refuge 중에서 메들리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어떤 물을 건너오셨나요? 어떤 불 속을 걸어오셨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밀려왔던 하루였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말없이 혼자 버텨온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달빛마을의 김상진의 음성으로 함께 들은 나의 아내 거하라 듣고 왔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루의 무게가 어떠했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는 오늘 이 밤, 은혜와 위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사역자 김선실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소진영의 인도로 함께 듣습니다.

0: evening, praise.
1: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오십의 찬양, 소진영 씨의 인도로 함께 했고요. 찬양 사역자 김선실 자매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비용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신청곡 사연 언제든 남겨주세요. 찬양 이어드립니다. 러빔의 아바 아버지.

5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들으며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어스의 Love Letter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였습니다. 노년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과 가사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처럼 그게 점점 더 현실로 보여집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약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빅토리의 His Eye Is On The Sparr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095번 쓰시는 분, 오신시라신 주 신청합니다. 찬송가겠죠? 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살인 남성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급히 쓰시겠다고 데려간 지 50여일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도닥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이게 사연을 보면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보면, 연세 드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두 분 다 당당하고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또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50여일 됐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 Hall Impact의 십자가의 사랑,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같이 임하시나이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칼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90살이 된 칼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기자 노마는요, 무대에 들어서는 칼잘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칼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마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의

나의 길 다가도록 서울 챔버스의 아름다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 파블로 칼잘스. 아,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퉁퉁 부은 손으로, 아, 근데 연주는 참 섬세하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는 노장의 아름다운 연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했던 이 찬양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방금 나는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 곡만 연주자는 듣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주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마 트리오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첼로 연주가 아주 백미입니다. Amazing Grace with Bah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연주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구시리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하시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았을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 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계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에 진에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 나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계가 평온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싸움과 전쟁, 전투가 없었던 날, 해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사람이 죽고 전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전쟁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요.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도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세상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으로 어떤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 해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3: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0: 네.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십니다.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3: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되어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0: 는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1: 자,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0: 멋있어요.
1: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2: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3: 와.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갑자기 고려시대를?
0: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1: 아니 조선시대다 그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2: 영토가 제일 컸다.
3: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4: 그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3: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1: 고려에서 온 여인. 네.
3: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1: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4: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4: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3: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1: 그러네요.
3: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4: 그러게요.
3: 고려를 갑시다 그러면.
4: 고려를 제가 고려를
2: 저는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4: 아 그래요?
2: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1: 네.
2: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4: 네.
2: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4: 약간 설득됐어요.
1: 그러니까.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네.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4: 반대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4: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예전 조선이. 네.
2: 세조선?
4: 세조선?
1: 신조선?
4: 너무 웃기다. 신조선.
1: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2: 그렇죠.
1: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한반도기
4: 네.
1: 그
4: 맞아요.
1: 토끼나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4: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 수도.
0: 수도 정해야죠.
4: 그러니까 어디 하지?
3: 아 수도 저는 또 하면 또 고려를 가겠습니다.
4: 아, 네.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3: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1: 개성이.
3: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1: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4: 아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3: 그러니까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1: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 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3: 아, 네.
2: 사랑님.
3: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4: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1: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는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5: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4: 네.
5: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4: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5: 맞아요,
4: 지역인지를
5: 맞아요. 신도시 같은
4: 걸로.
5: 것도 해도 좋겠다.
1: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서
5: 네.
1: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을 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네.
4: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0: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오.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1: 어떤 뭐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0: 네, 그렇죠.
1: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그렇죠. 수도는 이제 네네. 워싱턴이고,
0: 맞아요.
1: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있잖아요.
2: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0: 맞아요. 네.
3: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1: 네.
3: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1: 네.
4: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1: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4: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2: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0: 네?
2: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2: 독도.
0: 아 뭐예요? 뭐지?
1: 독도는 우리 땅.
5: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1: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두자.
0: 괜찮을지도. 이거는 단결이 금방 될지도.
1: 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4: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1: 야 오.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0: 네.
1: 그런
0: 네.
1: 순간 야.
2: 예배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0: 네.
2: 같아요.
0: 와.
2: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1: 네.
2: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0: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3: 아, 너무 좋다.
2: 너무 좋죠.
0: 북한 거리에 가서
2: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0: 고향 어디시라고 했죠?
2: 청진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0: 아,
2: 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 너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1: 네.
2: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세요.
0: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찬양하러 가야겠네요.
1: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0: 네.
1: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0: 맞아요.
1: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 네.
1: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0: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1: 맞아요.
4: 그렇죠.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1: 맞아요.
4: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1: 와.
4: 너무 멋있을 것 같고
1: 네.
4: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본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0: 맞아요.
1: 먼저 생각을
0: 네.
1: 하는 거예요.
2: 네네.
1: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0: 그치.
1: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0: 네.
1: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2: 네.
1: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2: 네,
1: 거고
2: 네, 네.
1: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2: 네.
1: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0: 맞아요.
1: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2: 그렇죠.
0: 안 되죠.
1: 네.
2: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0: 네,
2: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1: 네.
2: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1: 맞아요.
2: 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4: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아.

0: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같아요.
1: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네.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네.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네, 네, 네.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네. 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2: 맞아.
1: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맞아요. 나누고 네.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2: 네. 그러니까요. 네.
1: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3: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2: 그러니까 인사부터 네. 잘해야겠네요. 네. 야,
1: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네. 변화돼야 돼요.
3: 네.
1: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3: 네.
1: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1: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 네.
1: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2: 네.
1: 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 철숙,
4: 사랑이,
2: 찬송이,
5: 보라였습니다. 너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핵연료 확보와 미국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사실상 휩쓸며 시상식이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결혼사진 웨딩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닷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실질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에 준하는 규모의 잠수함 세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핵연료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 핵잠 관련 실무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료 확보 역시 미국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관계와 대중 전략 방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 거점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통신망, 지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킬웹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군 통신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더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사태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공동 해양 감시 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하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선박 공격과 통행 방해, 해상 공급망 교란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한 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란 역시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즉각적인 확전보다는 협상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이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의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중국 밀수업자들이 야간 밀수를 시도했지만 변방대 단속

단속에 가로막혀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단속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경 지역 감시와 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변방대가 강가 접근까지 차단하면서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수 시도에는 짐꾼 인건비와 운송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선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북한 밀수업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기계와 냉방 관련 제품 주문은 늘고 있지만 국경 통제로 물건 반입이 막히면서 현지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상식 오프닝에서는 최근 미국 스타디움 공연 장면이 대형 화면을 통해 소개됐고 참여자는 BTS 무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공연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군복무 이후 복귀한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BTS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BTS를 K-POP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연예 매체들은 오랜 공백기에도 팬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뿐 아니라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K-POP의 확장된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등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K-POP 데몬 헌터스 OST는 올해의 노래상을 포함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POP이 이제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넘어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웨딩, 결혼사진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한국식 웨딩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예비 부부들은 드라마 촬영지나 제주 풍경 등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한국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촬영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메 올인원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결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드메 관련 시장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관광 수요 증가가 미용과 쇼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올여름 한반도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과 7월 강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진은 전 세계 독사 508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일부 독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주변에서도 독사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독사를 거의 접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단순 생태계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독소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 생활권과 생태 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0: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날씨가 흐리면서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7도, 양덕과 진남포 24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구성과 자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6도, 자성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없는 장현을 제외하곤 변덕스러운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개성과 신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주에서, 오후에는 사리원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 18도, 개성과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7도, 개성과 신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해산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해산 14도, 장진 11도, 낮 최고 기온은 북청 24도, 해산 20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운기와 성진은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운기와 성진 20도, 청진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심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아대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복에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네. 젊은 농부는 잡초에 무슨 교훈이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경험 있는 농부는 잡초에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이 잘 갈리게 도와줍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을 비옥하게 지켜준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때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게끔 다룰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원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괴로움과 죄의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기를,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의 나라 앨범 가운데 공인현 씨의 찬양이었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선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지 못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0: 세 번째로 기드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드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아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저는 한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용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 찬송 부르며 저희 마음이 뜻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험한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시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는 때로는 산길에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삶이 무게가 내려앉을 때, 어둠이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 맡길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향하는 곳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별날이 날로 다가오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아 안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이제부터도 주님을 따라

0: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며 주님이 뜻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별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사랑하는 고향 땅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편곡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가 고향인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의 선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이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지키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큰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 여기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 규정하시고 그 범죄함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서슬퍼런 심판은 다윗의 여러 시간 안에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이 다말과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은 이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압살롬이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들어와 보니 다 도망가고 후궁 10명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면 새로운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새 왕으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펴두고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주신 말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세바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심판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을 하고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봐주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심판을 내려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안에 다윗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심판은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왕위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우는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만족되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신실하심을 담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선지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부패와 불의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며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 선지자가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

라는 하나님의 끝까지 열어두시는 은혜의 문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만 이 선지자의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패와 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매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 여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회개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의 본질은 외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길게는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불행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돌도 던지고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비새에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해야 하고 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에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청하여 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상심하며 기도했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몸이 상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큰 상실감에 빠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한 말에 우리는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 일하시지도 않고 잘못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 간구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거나 베푸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영역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 회개자의 모습은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예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만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고고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정해진 것에 따라 십일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의에 대한 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꽂힙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부패로 인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해야 할 종교적 도리와 열심을 다 했다 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유다의 백성은 매일 회개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더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또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다시 아들을 주실 때에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이미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솔로몬을 낳아서야 그제서야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주십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죄가 아니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그 범죄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반복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시려는 건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신지를 들여다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죠. 물이 없다는 원망, 우리가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는 원망, 만나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연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었는데 라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우리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풀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죠. 이 심판 아래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늘 은혜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기용하여서 씨를 심어야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새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할례를 육체에 함으로써 이 표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는 육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정서상 무거운 느낌과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던지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금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내 백성이라 끌어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름답고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회복해 하여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주의 뜻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있는 고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에 소망을 담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귀한 모습 주 앞에 드러내 보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저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0: 무릎 꿇었습니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모습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황해도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평안과 대구,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강릉, 포항, 목포가 17도, 함흥이 15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9도, 포항과 대구가 27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춘천, 강릉, 광주, 여수, 대전이 26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4도, 강계와 제주가 23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벌써 5월의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 사랑의 표현이나 섬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 보았겠지요. 부모님과 부부 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많이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 또 배려로 만들어짐을 5월에 더욱 기억하셨을 텐데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지만 바른 자녀의 교육은 각자의 사상과 이념, 신앙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보니 신앙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세상이지요. 그러나 신앙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달려 있으니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하여서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주님 말씀으로 교육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391장,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르침, 지혜로움, 명철함, 정의로움, 공명함, 정직함, 공의로움 등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들음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와 모든 가르침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면 한 달이면 모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실천한다면 1년에 잠언을 12번을 읽게 되는데요. 이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예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교육하시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은 대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나와 나의 자녀의 삶이 명철함으로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대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수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의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시아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온전한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하는데 2천만이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 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제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있을 때 우리를 변화해주는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길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저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이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취약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불을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천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의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성교나 성결교나 우리 숨어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들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보니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하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내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중임 목사님께서 학생 붕회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네요.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딱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에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0: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런 저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천례역정 등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개빤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오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역에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동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워서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틈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킨츠키입니다. 피로 금을 삼아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우리의 상처가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조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은 걱정하면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명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엄 영 플러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미워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 최초의 사랑, 소중한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헌금, 의례 등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영락교 배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망드마루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포도원 농부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그런 비유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상징하는 말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또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핍박한 포도원의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연이어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상속자인 그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농부들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3절의 말씀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참으로 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빈 포도원을 주어서 맨 땅에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불모의 개척지에 개척하며 헤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한 짚자는 그런 틀도 만들어주고 또한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망대까지도 친절하게 만들어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큰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빈 땅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농부들은 풍성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집도 지어주고 그 가운데 뭐 세탁기도 넣어주고 선풍기도 넣어주고 TV도 넣어주고 또 농기계도 공급해주고 살기 편하게 모든 것들을 다 풀 서포트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런 선물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포도원은 인간에게 태초에 만들어주셨던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이 텅 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좋은 천혜의 그런 자연의 환경이었고 여러 식물들이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실들이 있었던 비옥한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큰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 그런 축복을 받았지요. 택함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수많은 그런 족장들, 그리고 사사들, 왕들, 여러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받들어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또 율법과 성전과 언약궤와 이 모든 것들을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포도원의 축복에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 익숙하여진 것입니다. 뭐 익숙해진 것은 뭐 단련이 되어서 익숙해지는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또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을 연습하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여정이요 싸움이지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속성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받고

자라난 어린아이가 응석받이가 되기 쉽듯이 감사한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그리고 어떤 그런 사역도 열심 없이 그냥 그런 형식적으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성전 가까이 있지만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과 파국을 자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삶이나 교회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국가도 하나님께서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포도원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때, 그런 번영의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아유 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이 번영의 때가 있듯이 한 나라에도 집중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데 이 축복의 때 이 받은 축복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주인은 제때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때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화초를 키우고 어떤 열매를 나무를 이렇게 건사하며 키울 때에도 제때 열매 맺지 못할 때 이상하다 올해는 왜 열매 맺지 않고 있지 꽃이 피고 있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거룩한 축복이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몫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남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축복을 잘 운영하고 경영해서 나 혼자 그것을 독식하고 누림이 아니라 축복의 그런 통로로 사용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많은 축복에 익숙해져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의 모습처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것으로 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는데 급급해서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의 그 참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나중에 다 하나님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다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그 동산에서 룰루랄라 편히 쉬게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그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수천 종, 수백 종 그 동물들의 이름 짓는다는 것 우리는 그 이름 뭐 사자, 고양이 다 이름을 아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이름을 처음 창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갓 태어난 우리 집안에 그런 아기나 그런 손주들 이름 이렇게 지을 때도 애를 먹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짓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 또 있고 요즘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이 짓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걸 싸우면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뭐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 그래서 이제 예. 하여튼 이름 짓는데 우리 자녀의 이름 짓는데도 이게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여전도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남성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잘 경영해서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즉 열매를 거두실 때 종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들이 제때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하고 종들을 보내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먼저 약속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맺도록 경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도록 경영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셨을지라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물들은, 그 백성들은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뜨거운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뜨거운 예배의 심장을 누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를 원투로 짧게 나눠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첫째 열매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둡시다.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 연휴가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나라들은 알았습니다. 그 백성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우리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천국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제때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희들 열매 맺고 있느냐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내 대신 종들 보냈는데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나 놀라 배신감을 느끼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차츰 그 축복을 거두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가문에게 그리고 민족과 나라에게 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축복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포도원이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목장과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사랑과 정성을 내고 있습니까? 이런 과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그런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런 예배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우리 구할 축복이 많겠지만 더큰 축복 그래서 구하기보다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인내력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은 인내하셨고 보낸받은 종들과 종과 아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종들을 보내어 주인이 이 농부들이 잘하고 있나 보려고 했을 때 이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군대를 보내어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이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다시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한 번 또 종을 보내고,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100년을 보내고, 200년을 보내고, 계속 보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인내심이 바닥이 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토록 오래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단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은 역시 아들을 거역하고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인은 이들을 심판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과 태도들이 쌓이고 쌓이기 시작하더니 보내신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오늘날 나의 삶에는 참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어느덧 불순종의 그런 모습이 많이 우리 가운데 오염되진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노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함으로 나쁜 불량 영적 체질이 되고 만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이스라엘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정과 불평의 체질이 되니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죽였다는 거예요. 모르고 죽인 것이 아닌 거예요. 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현대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의 때로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을 배제합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쉽게 버립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마귀의 속삭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다 포도원이 네 것이 될 것이야.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건 내 포도원인데, 이건 내 건데,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목소리와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은 것 같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편안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와서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네가 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 요즘은 그게 다 그렇게 살아. 그게 트렌드야. 속삭이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가 씩 웃으면서 여기 내 자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선장이 탄배에 선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포도는 내거 아니에요. 그 포도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수돗물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들의 이런 반역을 참아내신 주님의 주인의 그 인내도 그렇지만은 그 주인의 명령에 계속 순종해서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맞고 힘들어도 순교당해도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하는 그 종들의 그런 순종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이 농부들의 그런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함흥처사라는 그런 표현. 예전에 어떤 추리소설에 10개 인디언 인형이 한 사람씩 없어지듯이 그 종들은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의 대언자들인 말씀의 종들, 목회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길, 이 말씀의 종들의 길은 순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순탄하면 이 주님 부름받아 간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들은 순종해서 위로의 말씀도 전하지만 때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요나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와 같이 도망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길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종의 그런 마음을 보고 신랑이 신부를 낚꿔채듯이 헌신하도록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결코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할때 편안함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이 성도의 직분을 가는데도 비바람이 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사명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으로 갈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는데 친구처럼 그것을 달갑게 어서 오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 타부짓게 먹고 올 곳이 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침체되거나 의아해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간 그런 많은 종들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경남 지역도 이 호주 선교사님 비롯해서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왔다 간 그런 귀한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때이 종들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되는데 여러분,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요새는 이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이 골조물로 이 건물을 짓지만 고대 건축은 이 모퉁이 돌을 넣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날에도 그 모퉁이 돌만 만약에 찾아낸다고 한다면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건물을 3D 기술로 복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요긴하게 쓰셔서 머릿돌로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예수님을 죽였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도리에 떨어지는 이들은 가루가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보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 가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만의 축복의 그런 포도원이 있지만은 일하지 않고 제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다른 일꾼들에게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 일터, 직장, 회사, 학교, 교회, 가정, 맡겨주신 사역 등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그런 포도원의 영역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주신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살려고 주신 그 포도원 아니고 잘 다스리고 경영하여 나눔이 있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비유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명배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마음 잘 지켰구나. 내가 네게 준 포도원, 가정, 일터, 사역, 힘을 다 했구나. 나를 사랑하며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올려드릴 때 훗날 귀한 칭찬받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하루, 아주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늘 이게 먼저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약속이 먼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다 라고요. 순서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 먼저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시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급해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참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실 거예요. 출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등교하시는 분들 또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주한 아침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목요일 오늘은요.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청년 프로젝트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 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God will make a way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네,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는 농촌 선교, 시골 교회 선교, 한 주는 도시 선교, 청년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청년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구덕교회 조원종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저희 이제 2주 만에 뵙는데 목사님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네. 뭐 비전 트립 저희 이제 여름에 가서 또 좀 준비하고 있고
0: 그쵸.
1: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플립 공동체 해운대에 있는 플립 공동체는 이제 1박 기도회라고 해서 수련회 대체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다른 교회들이랑 좀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규모가 비슷한 한 20에서 30명 되는 교회 네 교회가 같이 하기로 했고
0: 네.
1: 원래 대신동에 있는 또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목회자들이랑도 좀 교제하고 교회 상황들도 좀 듣고 그런 시간들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플립 공동체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플립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기존 청년 공동체에서 도시 선교를 더 집중해서 좀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도시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기 위해서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프라미스드 랜드 인 시티에서 도시 속의 약속의 땅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예배 그 공동체를 새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0: 네, 네 도시 선교를 위한 네. 공동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좋아요. 오늘 이렇게 조원정 목사님과 함께하는데 오늘 네. 아주 특별한.
1: 네.
0: 아주 또 존귀한 한 분과 함께 하죠.
1: 아, 그럼요.
0: 네.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저희 플립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 또 예배 인도자이시고, 또 항상 또 뜨거운 마음으로

0: 이렇게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도 하고 또 후배들을 네. 믿음으로 또 되게 잘 이끌어주는 우리 또 청년 네. 리더 네. 우리 김현성 형제를 소개합니다. 예.
1: 네,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또 소개하셨던 그 공동체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청년이고요.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신실하게 예배자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김현성 청년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현성 현재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셋이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성 현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계기도 있으니까요.
0: 네, 그럼요.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긴 쫑긋해주시고 또 현성 현재를 향한 또 축복의 마음들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8291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출근 준비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여정 속에 부산극동방송과 또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7481번님, 조목사님, 현성 형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네. 또 인사 나눠주셨고요. 네. 3160번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아멘. 오늘의 결단 문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고 또 이 아침 소속 프로젝트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성 형제와 또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해 주셨는데 퀴즈 나눠주실까요?
2: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젊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젊은 디모데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젊은 세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선교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나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두고 사용하는 이 세대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네, 네. 과연 이 세대는 네.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보기 나눠드립니다. 보기 1번
0: 네, 일꾼
1: 2번
0: 청년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젊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젊은 디모데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세대였습니다.
0: 네, 그렇죠.
1: 자, 이 세대 과연 어떤 세대일지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일꾼 세대일까요? 아니면 청년 세대일까요?
0: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1: 자, 우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답 보내실 수 있도록 네. 힌트 나눠주시면
0: 아까
1: 좋겠습니다.
0: 우리 현성 형제가를 소개할 때
1: 네.
0: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면
1: 그쵸.
0: 네. 쉽게 이렇게 할 것 같고
1: 네.
0: 좀 이제 좀 파릇파릇하고 푸르고 이런 좀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맞아요. 실은 뭐 나이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파릇파릇하다라는 네, 표현을 네, 자주 네. 쓰지만 실은 하나님 안에서
0: 아, 네,
1: 이
0: 그렇죠.
1: 복음의 열정을 품은 자들을 다 이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0: 아, 그럼요. 제가 아, 네. 그 얼마 전에 네 죄송합니다. 네. 무슨 주일 뭐뭐 주일일 때 네. 평생 이 세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1: 아멘.
0: 예수님께서 이 세대로 또 이제 끝까지 사역하셨고

0: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면 속사람은 이 세대로 영원히 산다 이런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한번 우리 쉽게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자, 1번 일꾼, 2번 청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잘 듣다 보면 저희 입에서 정답이 나갈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네. 듣다 보면 정답이 나오니까요. 한번 귀 쫑긋하시고 네.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제 한 번 더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성 형제가 문제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2: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젊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젊은 디모데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젊은 세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다음 세대 이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두고 사용하시는 이 세대 그리고 오늘 방송의 주제이기도 하죠. 도시성교, 어머성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뭐라고 할까요?
1: 네,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일꾼,
1: 2번
0: 청년.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힌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서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3분 17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조원종 목사님과 김현성 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젊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선교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사용하시는 이 세대,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눌 이 세대는 과연 무엇일까요가 바로 오늘의 주제 퀴즈였고요. 보기 1번 일꾼, 2번 청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정답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1: 청년. 예, 2번입니다.
0: 네,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특별히 오늘 대학생 캠퍼스 네.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1: 네. 그 저희 청년 세대들 특별히 또 전도에 대해서 또 거기에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캠퍼스에 대해서 같이 또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 인 부산이라고 해서 아이자야 61하고 WOG라고 월드 오브 갓이라는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같이 하고 또 부산 학복협하고 그 다음에 성시아 이제 청년기도국이 같이 해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집회만 하지 않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해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8291번님께서 청년입니다 하시면서 저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요즘 예수를 믿는 청년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이 다음 세대의 미래이자 자원이에요.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청년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그 마음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8291번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완전히 네, 보내주신 것
1: 진짜,
0: 같아요.
1: 네, 네.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함께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올려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인 부산 집회가 오늘 저녁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캠퍼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현성 형제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현성 형제가 지금 딱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특별히 또 우리 주변 청년들과 교제를 함께 나눌 때 요즘 청년들의 분위기 그리고 또 자주 나누는 고민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참 저를 비롯해서 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청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치열하지만 또 때로는 그 나아가는 의미와 또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또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밝아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마음

0: 한켠에는 또 그 모습 한켠에는 때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요즘 분위기, 또 그런 여러가지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는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청년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되게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살짝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건강하게 밑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일 텐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약간 땅굴을 파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이제 뭔가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시면 이런 분위기 감지되시죠?
2: 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오히려 뭐 너무 과도하게 밝은 사람들 보면 좀 불안해요, 사실은.
1: 그래서 오히려.
2: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만큼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어떤 기쁨과 삶의 방향과 의미가 충분하지 않은데 뭔가 이제 적극적이고 밝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적인 그냥 결단 정도로 할 때 오히려 나중에 보면 되게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좀 뭔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툰데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알고 보면 좀 상담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덜어 있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만 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아까 형성 형제 이야기했듯이 그 의미와 방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 정말 공허하고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때마다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쇼츠나 여러 가지 자기 그런 고민들을 돌릴 만한 어떤 재미거리로 이렇게 시선을 많이 오히려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 그러한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혹은 어떠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실 때 좀 어떤 말씀을 고면하시나요?
2: 저는 좀 그럼으로 생각하라. 저는 깊이 생각해보는 좀 그 어떤 고독의 시간들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어떤 진리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즘 문화가 쇼츠다 보니까 체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내 삶의 의미와 방향, 또 창조주가 계신다는 의미가 어떻게 내 삶에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미의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도 읽고 성경도 보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면 정리된 그 진리를 가지고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보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어떤 소중한다는 거 아는 것, 또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의미가 도출되는, 경험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많이 좀 이끌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쇼츠나 도파민 과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차분하게 고민해도 된다.
2: 네.
1: 깊이 생각해도 된다.
2: 네.
1: 천천히 가도 괜찮다.
2: 네.
1: 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성경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요즘 청년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진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나눌 때,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나눌 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청년들의 고민, 어제 목사님께서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2: 네네.
1: 캠퍼스 전도 어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오늘 우리 현성 형제도 사실은 이제 연차를 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1: 맞아요.
2: 또 시간을 냈는데, 그 어제 경험하면서는 생각보다 옛날만큼 막 활발하게 어떤 이제 노방 관계 전도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설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뽑아서 말씀으로

0: 그 말씀을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좀 권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제 만나면서 외국인 그 유학생들도 많이 만났고 또 생각보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냐 이렇게 말씀 뽑기처럼 했을 때 처음 듣는다 해서 그런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면서 복음을 약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전도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좀 위로받고 싶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대학 시절에 또 이 말씀 안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잘 경청해주는 청년들도 좀 있었습니다.
1: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네요.
0: 네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짰는데 저희는 이제 설문해서 관심 영역에 대해서 연애, 학업 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간식을 드립니다 해서 스티커 붙이고 그 앞에 이제 말씀 카드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그런 말씀을 뽑아서 목회자나 저희 이제 뭐 담당 간사님께 오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면서 얘기했는데 지나가다가 뭐 연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또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던 썰을 풀면서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학업에 대한 이야기할 때 평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으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1: 요즘 청년 대학생 전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의 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1: 긍정 조금 관심 있는 영역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네네.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0: 네.
1: 이런 전도법을 활용하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또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성 형제가 오늘 전도를 위해서 휴가를 냈어요.
0: 이런 청년 잘 없습니다.
1: 네. 세상 청년들은 나의 휴식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휴가를 내지만 네. 오늘 현성 형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연차를 내고 캠퍼스로 나아갑니다.
0: 아멘.
1: 현성 형제도 캠퍼스 집회나 전도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죠?
2: 네.
1: 네. 제일 기억에 남은 순간은 또 어떤 순간일까요?
2: 그 주 목적이 캠퍼스는 아니었는데요. 그 어떤 한 큰 집회에서 그 중간에 어떤 선결대였던 것 같아요. 선결대 학생이 캠퍼스 대표로 나와서 캠퍼스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또 그 캠퍼스 안에 있는 복음의 그런 현실들을 나눠주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그 어떤 지금 듣고 계신 한 분께서 요즘 예수를 믿는 청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잖아요.
1: 네.
2: 근데 사실 요즘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그 캠퍼스라는 곳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선교지가 아닌가라는 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만 하고 후원 정도만 했다면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멘.
2: 그래서 연차를 쓰고
1: 네,
2: 오늘이 저의 또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휴가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연차를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청년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캠퍼스를 향해서 내가 휴가를 내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현성 형제의 이 마음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오늘 또 캠퍼스 각 캠퍼스마다 우리 청년들이 올 건데 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캠퍼스의 한 사람의 변화, 또 캠퍼스의 변화가 교회와 도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네.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다면 저는 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되고 또 주변을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대마다 어두울 때 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 어두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할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곳을 그 공동체를 또 역사적인 한 지평을 바꿔놓으신 사건들은 너무나 많고요. 더디 보이고 또 뭔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또 한 영화

0: 아니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 보니까 또 신앙적 야성이 다시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20대 때는 그 매주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였는데 혼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다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범대를 나와서 나중에 교생 실습을 그 학교로 갔어요.
1: 그래서 전도하셨던 학교. 네,
0: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그 주면서 사탕을 같이 줬거든요. 사탕 아저씨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같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교생 가서 뭐 이제 종교적인 발언은 안 했지만 그래서 몇몇 청년들 학생들이 같이 교회 따라왔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노방 전도를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좀 다시금 신앙의 야성이 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 이단이나 여러 이제 그 전에는 무례하게 전했던 좀 노방 전도 형식을 좀 바꿔서 인격적이고 좀 더 관계지향적인 이제 노방 전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오늘 또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하게 될 텐데 어느 캠퍼스죠?
0: 네, 부경대입니다. 네, 부경대.
1: 부경대학교. 네.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죠.
1: 네, 부경대학교 캠퍼스에서 오늘 전도가 이뤄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부산의 캠퍼스를 품고 함께 기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캠퍼스 청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캠퍼스를 보내드릴 거예요. 부산 땅의 캠퍼스 각 이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미지 파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를 보시고 제가 오늘 부경대학교를 위해서, 제가 오늘 부산대학교를 위해서, 제가 오늘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각 캠퍼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길 원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세요. 캠퍼스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부산 광역시 내에 있는 캠퍼스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고 오늘 각 캠퍼스를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시고 오늘 부산 땅의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웨이홈의 찬양 달리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결단 캠퍼스 문자 기다릴게요.

0: 네, 4565번님, 4527번님, 4118번님, 캠퍼스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부산 땅의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4118번님께서는요, 대학교 때 CCC 활동할 때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그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외쳤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마음 나눠주셨는데 오늘 우리 각 부모님들도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으셨던 그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의 캠퍼스가 다시금 복음으로 부흥하기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시면 부산의 대학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이미지 속에는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위치도 적혀져 있어요. 함께 보시고 오늘 이 부산 땅의 캠퍼스를 위해서 이 캠퍼스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특별한 집회가 열리잖아요. 목사님.
1: 네.
0: 어떤 집회인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전에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리바이브 나우 인 부산 해서 특별히 아이자이 61이랑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6시 반부터 하고요. 부경대 내에 있는 대학 극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 700명, 8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2시부터 한 5시까지는 부스 운영을 하면서 거기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진행될 건데요. 혹시 뭐 원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현성 형제도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봅시다. 또 특별히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함께 나눠주실까요?
2: 네. 혹시 요즘 살아가시면서 머릿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계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 오늘 다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라도 함께 참여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캠퍼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네. 네. 오세요.
0: 오늘 저녁에 부산대 부경대학교 네. 내에 있는 캠퍼스 복음 마을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 대학 극장에서 네. 열리니까요. 위치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캠퍼스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대학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대학 캠퍼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나서 네. 곳곳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청년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현성 형제부터 짧게 나눠주실까요?
2: 네. 처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오는 길이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렜는데요.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끌림대로 또 하나님의 이끌림에 또 순종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0: 네, 목사님도 짧게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청년 세대들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그 귀한 발

0: 여름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현성 형제랑 같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캠퍼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다 같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 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왠지 교회 가면 너 지혜 많지 니가 잘못했지 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왜 그렇게 살았노 이러면서 말이에요.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그런 곳이 아니고 오히려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그동안 내가 센 척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평안의 품 안에 콕 안기시고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 사실 그 근원적인 문제의 끝은 죄가 있거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 자, 우리 16절 중반 중간쯤에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 많은 현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우리 인생이 직면한 많은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직면한 어떤 아픔들 혹은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여러 어떤 중독이라든지 혹은 뭐 가정이 붕괴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어느 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든지 어떤 실존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점 잘 살고 있거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쩌면 앞으로 이제 뭐 로봇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절 예전에 제가 만화로만 봤는데 로봇이 실제적으로 중국에 보니까 로봇이 마라톤 대회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뜁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뜁니다. 네.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의학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삶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좀 우리나라는 좀잘 사는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요. 좀 그래도 힘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가난한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잘 산다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개발도상국해서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나라였고 그때 뭐 제대로 도시락이나 이거 잘못 먹는 친구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눈에 띌 정도로 잘 살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그 IMF를 만나서 홍역을 앓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이겨냈죠. 굉장히 세계에 뭐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혹은 영혼의 질병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고 있는데 고통은 더 깊어만 갑니다. 아픔은 더 깊어만 갑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이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자꾸 죄 문제 이야기하고 죄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못 가겠다.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이 없다. 난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다. 경찰서 간 적도 없다. 예. 뭐 법을 잘 지킨다.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뭐 심심하고 사람들 때리는 사람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그런 분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훌륭한 시민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 어떤 우리가 뭐 남의 걸 훔치고 남을 때리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철도가 이렇게 선로 위로 가야 되는데 선로를 이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수목원에 가면 예쁜 꽃들이 많잖아요. 그 수목원이 화단에서 뽑힌 것하고 같아요. 땅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과 같아요. 잠시 잠깐은 뽑혀도 꽃이 잠시 유지가 됩니다. 나무가 좀 뿌리채 뽑혀도 잠시는 유지가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향이, 인류의 고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떠난 것처럼, 벗어난 것처럼, 꽃이,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뽑혀진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인생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뿌리가 뽑혀진 죄를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뿌리가 뽑혀지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언뜻 나타나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건장한 사람인데 불안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고 성공했는데 허무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선로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끝은 뭐냐면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이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는 이건 내가 내 커리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연봉을 몇 억씩 받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연예인 뺨치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덕 수업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가서 내가 깜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어떤 사원 같은 곳에 거기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나 가서 보니까 사람이 빼짝 말랐더라. 며칠째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대단한 어떤 그 수준 높은 사람 어떤 사람 오래 굶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돌을 닦는 최고의 수준인가. 힌두교에서 뭐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며칠 굶었냐 이게 지금. 그분은 몇백 일을 굶었더라. 몇백 일을. 그래가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죽은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빼짝 말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문을 많이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예 그리고 뭐 돌을 닦고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마치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머리 끄덩이를 잡고 땡기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 모르겠으면 실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돼. 누군가 내 머리를 붙잡고 내 팔을 붙잡고 끄집어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망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게 딜레마예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 하나님의 이 딜레마, 이 고민을 해결해 준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함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가진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 나아갈 때 내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깨어짐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늘 듣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루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슴 벅찬 기쁜 소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 문제를 다 갚으셨다고 하는 대사면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 꼭 붙잡고 믿고 행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오해가 있죠. 영생. 뭐 예전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축약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질 과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생이란 말이 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뭐 그 죽은 다음에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는 당장이 힘든데 나는 당장 아프고 당장 외롭고 당장 괴롭고 지금 당장 염려가 많고 고통스럽고 내 안에 지금 당장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도대체 지금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어떤 분은 나 그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면 현실이 도피성가? 라고 되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정의하는 영생은 그렇게 내세주의적인 어떤 뭐 도피적인 도피처로서의 어떤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숨이 끊어진 이후에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내 삶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삶의 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커리어로 내 능력으로 내 외모로 내 학벌로 내 어떤 연봉으로 내가 가진 번 돈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의 운전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해왔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통장 잔고만 믿고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항해를 내가 항해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경제가 흔들리면 어려워졌어요. 저 어떤 미국의 어떤 분이 뭐 전쟁을 일으킨 지금 온 세계 힘들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요. 조금 무리하면 몸이 아파요. 요즘 여러분 안 쓰시는 데가 없죠? 예.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아프고 관계가 조금만 뒤틀려도 그렇게 좋던 관계인데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조금만 뒤틀려도 냉랭한 냉기가 흘러가. 내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운전해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진짜 자식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천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나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뭐 우리가 상상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아이가 지금 천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라고 부모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닌 걸 깨닫고 그 좋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직장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직장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자고 허무해서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전자리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우리 운전대를 맡기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운전하시는 게 거기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운행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밉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힘들던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조금 더 벌어야 되지 하고 그냥 뭐 밤낮 주야로 뛰지 않아도 행복해.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길 인도하시는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가정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달라졌어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단절돼 있었거든요. 무너져 있었거든요. 잘 돼가고 있지만 성공했지만 뭔가 좀 뭐 대단한 자리에 올랐지만 대화가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단절된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참된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까다로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귀한 선물을 예, 뭐 우리 형편이나 뭐 내 거리어나 내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뭐 과거가 얼마나 뭐 화려했던 아니면 뭐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시고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외롭거나 혹은 두렵거나 걱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복음 앞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외롭고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남자 아주 좀 성공하고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자기는 경비행기를 타고 한번 예, 자기가 가고 싶은 아름다운 그 풍광을 보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 가운데 있었어요. 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경비행기를 한번 타게 됐습니다. 야, 비행기를 타니까 예,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를 같이 타는데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서 아이고 좀 같이 와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저러시는지 뭐 다행스럽게 옆에 안 앉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이분은 태어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 그 날개 옆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막 구름이 막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예쁘고 비행기 가만히 있으니까 뭐 먹는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노래를 본 게 그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발 좀 조용해 달라고 하니까 근데 기쁜데 왜 조용해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네. 여러분 그 경비행기 이건 좀 자그마한 비행기인데 뭐 조종하는 분도 보이고 몇 사람이 안 탄 그 비행기 예 좀 네 돈 좀 번 사람들이 타는 그거 아니십니까? 그거 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몽실몽실 막 옆에 구름도 보이고 막 계곡 사이를 가면서 막 아름다운 풍광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그래가 조금 전까지는 완전 천국이었는데 갑자기 지옥이 돼버렸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내가 버킷리스트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막 흘러내리고 극심한 공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조종사는 괜찮은 것이 보니까 그분은 큰 요동 없이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은 비행기니까 살짝 돌아보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한 20년 동안 지금 운행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난기류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안전하게 운항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모실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이분이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지금 뭐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막 쿵쾅거리고 막 비행기는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데 운전 그 하시는 그 비행하시는 그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안전한 곳까지 나중에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제 잘 착륙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어떤 이름의 이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좋고 평탄할 때는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돈도 잘 벌렸어요. 자녀들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잘 자라고 뭐 건강해가지고 예 뭐 나는 어떤 약도 안 먹고 나는 병원에도 안 간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건강하게 의기양양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예, 어디서 어떻게 난기류를 만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찾아올 줄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청청병력과 같은 중한 질병을 걸릴 수가 있는 평생을 일궈놨던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평생을 헌신했는데 회사에서 좀 나와야 되는 상황.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 큰 어떤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린 비명을 지르는 거죠. 와, 내가 약하구나. 젊을 때는 몰랐어요.

0: 잘 나갈 땐 못 났어요. 내가 그냥 뭔가 잘 해낸다 할 때 그때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때 깨닫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뭐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 돌을 닦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그 어떤 그 고승처럼 말이에요. 예. 뭐 거기 가서 빌고 뭐 좀 될 것처럼 말이에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볼랍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비행의 조종석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네 힘으로 갈래?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면 어떨까? 나에게 좀 손을 뻗어보면 안 될까?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뭐 어떤 종교를 가지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어떤 사랑의 추적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 내 마음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비행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꼭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수많은 난기를 만나 두려워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조종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삶의 선한 조종사가 되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난기류, 어떤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힘든 시절을 선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에서 좀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주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약속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순복음금지원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목사님, 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매서운 꽃샘추위에 한껏 움츠려 있다가 고개 들어보면 어느새 훅 하고 더운 여름 공기가 느껴지곤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봄은 늘 있는 듯 없는 듯 참 짧게 머물다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0: 네, 그 화려했던 봄꽃들도 달콤했던 아카시아 향기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흩어지고 주위엔 어느덧 진 초록 녹음만이 남았습니다. 참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인데요.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버리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 짧은 아름다움을 아쉬워하면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신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이렇게 훌쩍 떠나는 봄을 배웅할 때마다 속으로 꼭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봄날처럼 내 인생 역시 이 땅에 참 짧게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1: 참 귀하고 지혜로운 묵상입니다.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과 같이 아주 짧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0: 와, 나의 일생이 한 뼘 길이요 한 점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훌쩍 지나가는 봄날을 보니까 더욱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고우고 달려갈 것입니다. 짧게 스쳐가는 이 봄날처럼 우리 인생도 손살같이 흐르지만